자신한 입에 개면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여명춘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시 피리를 불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시를 오늘 토요일의 정취 나누기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락에 올라서 피리를 불면 말리 구름길에 학이 운다. 이슬에 함초롬 젖은 풀잎, 달빛도 푸른 채로 산을 넘는데 물 위에 바람이 흐르듯이 내 가슴에 넘치는 차고 흰 구름. 다락에 기대어 피리를 불면 꽃비 꽃바람이 눈물에 어리어 바라보에는 자하산 열두 봉우리, 쌀이나무 새순 뜯는 사슴도 운다.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시 피리를 불면입니다. 다락에 올라 피리를 불고 다락에 기대어 피리를 부는데요. 다락이란 높은 곳이니 구름길에 학이 울고요. 가슴에는 바람이 흐르고 차고 흰 구름이 넘친다 했습니다. 또 다락에 기대면 낮아지고 땅에 발을 딛고서 피리를 부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슴이 운다고 했던 건데요. 다락에 올라 피리를 부는 것과 내려와서 다락에 기대어 피리를 부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데요. 시인의 그 예민한 감수성이 아니면 찾아낼 수 없는 표현이겠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울리는 피리 소리,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덩덕궁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 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검은 고독주곡 바닷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A Brightening Ocean,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검은고 독주곡 바다결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안현정이 새롭게 만난 바다를 노래한 음악입니다. 2017년에 있었던 안현정 작곡 발표회 독주곡의 향연에서 초연된 음악인데요. 당시에 국립부산국악원의 단원으로 활동하던 박은하가 이 곡을 초연했습니다. 이해는 작곡가에게 대서양과 태평양이 새롭게 다가온 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바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안현정은 스승 이성천이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든 음악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이 곡은 스승 이성천의 바다를 오마주한 곡입니다. 곡은 전체의 사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다와 태양, 바다의 푸른빛, 파도, 그리고 바다의 소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 악장에 들어와서 제목이 되는데요. 1악장 태양의 여운, 2악장 푸른 노래, 3악장 파도 치는 언덕, 4악장 소라의 꿈, 이렇게 4악장 구성입니다. 각 악장마다 스승의 음악에 나타나는 선율을 녹아들게 했는데요. 제1악장 태양의 여운은 스승 이성천의 바다 1장에 태양의 눈 모티브가 녹아 있습니다. 제2악장 푸른 노래에서는 이성천의 바다 중에서 5장 저녁기도와 6장 달과 넝쿨의 꿈의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고요. 3악장 파도치는 언덕에는 이성천의 바다 4장 폭풍의 언덕 모티브가 보이고요. 4장 소라의 꿈에는 이성천의 바다 3장 소라의 노래 모티브가 들어있어서 이 곡은 스승 이성천의 가야금 독주곡 바다의 오마주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는데요. 이성천이 가야금으로 바다를 표현했다면 제자 안현정은 검은고로 바다 결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검은고 주법의 실험장이라 할 만큼 검은고의 여러 주법들을 고르게 들을 수 있는데요. 안현정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바다결 듣겠습니다. 박은하의 검은고 독주로 전해드립니다.

안현정 작곡의 거문고 독주곡 바다 결, 1악장 태양의 여운, 2악장 푸른 노래, 3악장 파도 치는 언덕, 4악장 소라의 꿈 들으셨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의 거문고 연주자 박은하의 거문고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안현정의 스승인 이성천이 작곡한 가야금 독주곡 바다의 오마주라 할 수 있는데요. 평소 스승의 가야금곡 바다를 듣고 많은 감흥이 있었고요. 스승의 음악적 흔적을 자신의 곡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처럼 거문고 곡으로 만들었고요. 이 곡을 통해 바다의 결을 묘사하기 위한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실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7년에 있었던 안현정 작곡 발표회 독주곡의 향연에서 초연된 음악이었고요. 당시 국립부산국악원의 단원으로 활동하던 박은하가 거문고 초연을 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안현정 작곡의 A Brightening Ocean입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음악이 계속 이어지네요. 25현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를 위한 곡입니다. 작곡가는 이 곡을 쓸 때 바다, 달, 파도, 바람과 같은 자연을 연상하며 썼다고 합니다. 작곡가에게 자연이란 소재는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소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차원의 소재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자연이지만 그 자연은 그걸 표현하는 이에 따라 저마다 다른 빛깔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작곡가 안현정은 이를 네 악장으로 나누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제1악장 Moonlight, 제2악장 Song of Moon, 제3악장 Wave of Sea, 제4악장 Wind of Se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악장은 달과 관련된 거고요. 3, 4악장은 바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달과 바다의 노래인데요. 이를 25현 가야금과 플루트에 담았습니다. 작곡 노트에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악과 화려한 음색이 맑고 화사한 플루트의 음색과 만나 초현실적인 꿈과 아름다운 이상을 노래한다. 환하게 빛나던 바다의 물결과 빛깔을 이 순간 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바다의 물결과 빛깔이 어떻게 음악화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안현정 작곡의 A Brightening Ocean, 제1악장 Moonlight, 제2악장 Song of Moon, 제3악장 Wave of Sea, 제4악장 Wind of Sea 듣겠습니다. 이수은의 25현 가야금, 윤지원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현정 작곡의 25현 가야금과 플룻을 위한 A Brightening Ocean, 제1악장 Moonlight, 제2악장 Song of Moon, 제3악장 Wave of Sea, 제4악장 Wind of Sea 들으셨는데요. 이수은의 25현 가야금, 윤지원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다, 달, 파도, 바람과 같은 것의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환하게 빛나던 바다의 물결과 빛깔을 전하고 싶은 작곡자의 그 마음이 잘 전해지는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인데요. 안현정 작곡의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입니다. 제목 풀꽃의 노래는 바로 이혜인 수녀의 시 제목이기도 한데요. 작곡가 안현정이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원래 검은고와 타악을 위한 곡으로

작곡이 됐는데요. 이를 다시 시편 소화쟁을 위한 독주곡으로 재구성해서 완성했습니다. 원곡의 틀은 그대로 가져왔고요. 검은고 선율을 아쟁에 얹을 때 좀 더 아쟁에 적합한 표현을 찾아내고자 했던 거죠.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듣고 음악 이어듣겠습니다.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근은 소리를 듣지. 안현정 작곡의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듣겠습니다. 진민진의 소화쟁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안현정 작곡의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읽고 영감을 받아 만든 음악이었죠. 풀꽃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진민진의 시편 소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검은고와 타악을 위한 곡이었고요. 이를 다시 시편 소아쟁 독주곡으로 재구성한 음악입니다. 아쟁을 연주한 진민진은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안현정 작곡의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곡은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가 4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음악인데요. 당시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현정에게 곡을 위촉했고요.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힘 있는 판소리가 혼성 합창과 어우러지도록 했고요. 굿거리, 언몰이, 자진몰이와 같은 신명 있는 장단에 맞는 음악으로 흥을 더했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이화여대의 교가 가사를 취하고 박성환이 한국음악의 드높은 기상과 발전을 염원하는 내용의 노랫말을 접목해서 만든 것으로 썼는데요. 이 가사를 판소리와 혼성합창이 함께 부르도록 했습니다. 안현정 작곡의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감상하시겠습니다. 김경헌의 소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합창, 원영석이 지휘하는 이화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 최초의 여성 교육 유람이 우뚝 선 백꽃 가득한 이화의 동산 이화암단. 세월이 흘러 흘러 1974년 내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고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었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가 탄생하였구나.

40년, 또 40년, 한 100년, 또 1000년, 휘몰아치고 달려야 한다.

안현정 작곡의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감상하셨는데요. 김경헌의 소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합창, 원영석이 지휘하는 이화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40주년 기념연주회 때에 위촉 초연된 곡이었습니다. 소리를 한 김경헌은 2014년 당시에는 학부생이었는데요.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올해 3월에 독창 발표회 무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안현정 작곡의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듣겠습니다. 이 곡은 음악평론가 탁계석이 쓴 오래된 정원이란 시에서 느낀 감흥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탁계석의 시 오래된 정원은 바로 이즈음의 서정을 표현한 건데요. 오래된 정원을 걸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가 주는 서정에 많이 공감되시리라 봅니다. 이 곡은 작품 설명보다는 시를 먼저 감상하는 것이 곡의 감상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래된 정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돌담을 스쳐온 바람이런가 담장이 넝쿨 흔들던 바람아 세월 묵어 이끼 낀 석등 위에 깊은 산골 산새라도 쉬었다 가나 하얀 꽃 수연이 핀 오래된 정원에 달빛만이 저 홀로 걷는구나 어느 산자락을

그래서 쳐온 바람이런가 앞마당 쌀이문에 속삭이던 바람아 비록 옛 주인은 떠나갔어도 바람에 실려 반가운 소식이 올까나 하얀 꽃 수연이 핀 오래된 정원에 달빛만이 저 홀로 걷는구나. 탁계석 시 안현정 작곡의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듣겠습니다.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타키에석 시, 안현정 작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들으셨는데요.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타키에석의 시 오래된 정원을 읽고 감흥이 일어서 작곡된 음악입니다. 작곡가 안현정은 현재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작곡가 안현정의 곡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전통과 현대, 한국악기와 서양악기, 인성과 기악, 논리와 감성 같은 대립항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요소를 가져와서 음악적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작곡가라는 평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곁들여서 다양한 편성의 음악을 폭넓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오늘은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 검은고독주곡 바닷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A Brightening Ocean,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과 함께 하셨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전통 음악이 될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과 함께하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갑등류 검고산조 준비했습니다. 한갑등 명의는 박석기 문화에서 줄풍류와 가곡반주 검고산조를 배우셨고요. 20대에 서울로 올라와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음악성이 뛰어난 분이라서 창극 반주도 잘하셨는데요. 여러 창극단에서도 반주자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풍성한 가락을 들을 수 있는 한갑등류 검고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김선옥의 검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갑등류 검고사한조 감상하셨는데요. 김선옥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경기 12작가의 하나 박물가 들려드립니다. 오늘 들으실 박물가는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음악인데요. 강효주의 소리, 김보경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가야금과 잡가의 어울림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경기 12작가의 하나 박물가 들으셨는데요. 강효주의 소리 김보경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흥보가 중에 골랐습니다. 첫째 박을 타서 돈과 쌀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가난에 시달렸던 흥보의 새로운 그런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죠.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실은

보니 박석은 회,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다.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석은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조상께를 갖다 놨네요. 흥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우리 한번 열어놔 봅시다. 아 이거 열었다가 좋은 건 나오면 좋지만은 굳은 건 나오면 어떡하나. 아 그래도 한번 열어봅시다. 흥보가 한 귀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비어 떨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떨어비어 놨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 1만 9만 양이라 예.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아 돈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보가 좋아라고 도난 개를 들고 논한디.

백번지 뭘 오시래라.

가려는 사람들 박응보를 찾아와서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서 돈과 쌀이 나오는 대목 감상하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수정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흥보가 박을 타면서 바랬던 것은 밥 한 통만 나오면 되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이었거든요. 박을 탔는데 나왔던 것, 바로 까만 괴가 나왔습니다. 그 까만 괴는 바로 돈과 쌀이 쏟아 부어도 또 가득 차고 부어도 또 가득 차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흥보가 이제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박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서 흥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박을 타는 장면 만날 수 있는 흥보가 중에 흥보 첫째 박 타는 대목이었죠. 돈과 쌀이 많이 나오는 부분 감상해 보셨습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이 6월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을 텐데요.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이니까요. 모처럼 휴식도 취하시고요. 또 바빠서 뒤로 미루어 두었던 산책, 취미 활동 혹은 뭐라도 좋아하시는 일도 하시고요. 또 가족과 단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진실을 찾아나가는 사람은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다. 더 이상 진실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양창모의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이미 다 안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냥 지나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거지 하면서 잠깐 발걸음 멈추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게 진실을 찾는 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정겨운의 해금 연주 위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7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토요일이라 평일보다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셨나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바깥 풍경도 좀 더 친근하고 여유롭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바쁠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도 차분히 바라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때 있죠.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6월 13일이었죠.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작가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셨네요. 또사님, 멸치볶음을 못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마 하는 부정어법이 아니라 이거 해봐 하는 긍정어법으로 어필하는 방식 귀가 쫑긋해지네요. 그쵸.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게 아니라 이거 해봐 이거 어떨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거 훨씬 좋더라고요. 설득력 있고. 또 뒷자리 0014 쓰시는 분. 어머, 스쿠버 다이버 지도자시군요. 인증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아, 작가님 다이버라고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해양 생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1998년에 입봉해서 지금도 저 현업 감독입니다. 그러면 바닷속 촬영 하시는 거예요? 98년부터 미교 거의 30년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장민영 작가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해산물, 해조류 다 좋아하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는 좀 덜 먹게 됩니다. 이 신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쵸. 진짜 맛있잖아요. 그리고 해산물들이 너무 고마운 게 너무 이렇게 다들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간 안 해도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리고 너무 속상해요. 그들이 방사능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거. 네, 속상합니다. 또 빈사님, 오늘 방송에 정말 동감합니다 하셨어요. 계절 음식, 계절 식

식재료들 이런 거 우리 빈사님 정말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동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니까 함께 걷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서 진짜 좋네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시 듣기 재방송으로 또 주변에 나눔 해주세요. 다시 듣기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입니다. 김나리의 행복 듣겠습니다.

0: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 쓰신 김윤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1: 김윤영입니다.
0: 우리 작가님,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뭔가 어딘가 그런 조금 강한 면, 그런데도 부드러운 면, 그런데 용감한 면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 같습니다. 우리 김윤영 작가님은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반빈곤활동가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반빈곤활동가. 네. 네, 직접 그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저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윤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도시에서 벌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좀 함께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게 되었고요.
0: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제가 그 사회복지학과 출신인데요. 네. 뭐 전공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또 없다면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빈곤 문제가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한데 저는 빈곤 문제가 단순한 자선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된다기보다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0: 작가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빈곤하지 않은데도 난 너무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1: 지금 사실 생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네. 보이기도
0: 그리고
1: 하고.
0: 격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좀 그만큼 충분히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0: 네. 이렇게 활동 이쪽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스스로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나는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참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우린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1: 뭐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뭐 어느 한편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0: 네.
1: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현실도
0: 네.
1: 있거든요.
0: 네.
1: 금리가 인상하는 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받던 월급은 그대로여도 월세가 너무 올라서
0: 네.
1: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0: 이상하게 상대적 빈곤은 커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실제 수치로도 그렇습니다.
0: 네. 책에 실린 글들이 장애인 전문 언론 비마이너의 연재가 된 글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 책으로 묶여진 건가요? 또 언제 연재를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1: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2020년도였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여행을 잘 못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곳곳을 좀 산책하면서 여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2022년 겨울에 초판본이 나오고 올해 초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0: 그때 여행 대신 산책하신 거였어요?
1: 약간 그런 네. 면이 있습니다.
0: 책 제목에 가난한 도시 생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어렴풋이 와닿긴 해요. 많이.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산책은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허용된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근데 뭐 꼭 뭐 제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시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0: 네.
1: 어느 자리에서 도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에 기대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도시를 완전히 다르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네. 면에서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입장에서 이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기억해보고 또 그 위치에서 한번 이 도시를 바라봐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0: 네. 또 그 서울의 아주 여러 장소가 책에 등장하거든요. 경의선 숲길, 용산, 서울역, 종각. 근데 이 장소들 다 양면이 있는 장소 같아요, 사실.
1: 그렇죠.
0: 네, 굉장히 양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 양면을 다 아는 걸까요?
1: 네.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순간만 알고 있는 사람보다 네. 이 공간의 역사와 변화를 네. 본 사람들은 더 다양한 생각을 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0: 네. 그리고 어떤 공간은 막 너무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쵸. 막 이런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어릴 때는 몰랐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막 이런 말들도 막 지나가고 그렇거든요. 각 장소를 첫 번째 산책, 두 번째 산책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 동네 다 산책하신 거죠?
1: 네, 그렇죠. 네. 걸어 다니면서 네.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산책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탐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좀 가볍게 산책하셨던 건가요?
1: 뭐 어두운 기억이 있거나 이곳에서 떠난 사람들, 뭐 때로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벼운 마음으로만 다니기는 어려웠던 네. 것 같아요. 네, 저에게 또 익숙한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다녔었던 것 같고 그 걸을 때만 볼 수 있는 걷는 속도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산책을 굉장히 원래도 좋아하고 좀 필요할 때는 잠시 멈춰 설 수도 있는 게 산책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0: 이제 사실 우리는 막 산책하면서 막 공기가 좋다, 뭐 꽃이 예쁘다, 막 이럴 것 같은 사실 그런 내용만 담긴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뭐 산책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막 또 그럴 순 없는데 그래도 여기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신 것 같았습니다. 13번의 산책을 담고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용산, 아현, 독립문 이쪽은 재개발 이야기를 좀 담으셨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여기가 이제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들이거든요.
0: 네네.
1: 재개발 이전엔 어떤 모습이었을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갔을지, 이 사람들은 개발이 되면서 또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0: 네.
1: 경의선 숲길과 용산 아현동, 독립문 상계동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또 상계동은 어렸을 때 살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청계천 편이 있는데요.
0: 네.
1: 여기는 좀 뭐 서울역의 홈리스라든지 청계천의 노점상 이런 분들의 이야기로 담아보려고 했어요.
0: 네.
1: 누구에게나 사실 좀 익숙한 공간인데
0: 네.
1: 쫓겨난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 이 공간이 변화할 때마다 내몰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공간을 본다면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0: 네.
1: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구석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또 광화문하고 종로 잠실 네네. 이야기도 있는데요.
0: 네.
1: 여기 담긴 이야기들은 도시의 지배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마땅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동대문이랑 국회가 있어요.
1: 네. 이거는 이번에 개정판에서
0: 네.
1: 추가했던 내용인데요.
0: 네.
1: 사실 동대문은 원래도 꼭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네. 미처 좀 못 담았던 이야기라 꼭 담고 싶었어요.
0: 네.
1: 그래서 동대문에서 옷 파는 장사하는 한 네.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0: 동대문도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1: 맞습니다.
0: 있어요. 네. 네, 국회는 뭔가요?
1: 국회는 제가 이 책이 나오던 2022년 연말 당시에
0: 네.
1: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 40% 정도. 그래서 이 예산 삭감에 좀 반대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출판되는 그 시점에 이 공간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농성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저에게 좀 특별했었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담고 싶었고요. 또 그 농성이 끝나고 바로 이듬해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서
0: 네.
1: 또 이것에 좀 항의하는 그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모임이 그 앞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거기를 그 국회 앞 캠핑장이라고 불렀었는데
0: 네.
1: 그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도

0: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개정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두 이야기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1: 네.
0: 우리 도시가 더 나은 곳이 되려면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담았습니다.
1: 그 국회 앞에는 캠핑장이 있고 국회 뒤에는 너무 예쁜 산책로가 있죠.
0: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국회가 만들어진 그 여의도라는 공간도 서울의 도시 역사와 참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밤섬이 좀 폭파되고 거기서 나온 돌들로 이 섬이 지어졌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좀꼭 기억해야 되는 이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어두운 이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국회 열리면은 짠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쫓겨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는 패배를 기억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쓰셨어요. 이게 참 좋은데, 저 오늘 사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끝났다는 끝났다가 아니다. 끝났다라는 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길로 간다는 뜻이다라는. 이것도 그런 걸까요? 뭘까요? 네.
0: 아, 그 말씀 들으니까
1: 네.
0: 그한 엄마가 어린이에게 실패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봤더니 아,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야라고 했다는 얘기가
1: 네.
0: 기억이 나요. 게임에서 이렇게
1: 네네.
0: 실패라는 화면이
1: Fail! 뭐
0: 뜨면
1: 이렇게
0: 네,
1: 뜨면.
0: 다음 판을 할수한판더할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제가 이것을 쓴 이유는 사실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배적 규칙과 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목소리가 뭐 쓸모없는 것, 좀 이상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또 상당히 바꿔오기도
1: 그렇습니다.
0: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마치 지금 당장의 시선으로만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 낯선 이야기, 혹은 어차피 해봤자 잘안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목소리가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 왔고 또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패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를 기억한다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1: 그렇죠.
0: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1: 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 얘기가 귀에 잘안 들어오거나 꼭 저렇게 해야 돼라거나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그 방향이 옳았구나. 또는 그 방향이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10대는 모르겠죠.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제 낭독을 좀 들어볼 텐데요. 경의선 숲길 개발에 얽힌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산책, 철거민 강정희의 기억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강정희가 처음 신계동에 오게 된 것은 전남 영암에서 상경한 부모가 이곳에 먼저 터를 잡았기 때문이다. 독립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24,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한후 3개월이 된 갓난아이를 안고 돌아온 것도 신계동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어느 순간 용역 깡패를 몇십 명씩 풀어서 밤낮으로 활보하고 다니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빨간 낙하로 막 험한 말을 써놓고 집이 비면 바로 부숴버리고 한 집이 견디다 못해 떠나면서 그때부터 공포 분위기가 시작됐어요. 퇴거 압박이 다가올수록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언 폭행은 비일비재하고 그 공포 나도 솔직히 무서웠지. 여기저기 하나둘 빈집이 생겨나는데 갈 곳은 없고 딸내미가 그때 딱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었는데 용역 깡패가 뒤쫓아오면서 그래. 네딸 이쁘더라. 이로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들었지. 고양이를 죽여서 대 눈앞에 매달아 놓고 쥐를 죽여서 바닥에 막 깔아놓고 그랬어. 우리 집 담벼락에다가 왕 그지네 집막 이렇게 써놓고 내가 선두채 쿠철거 이런 플랜카드를 써서 걸어놓으면 다 떼어버리고 한 동네 살던 부모님조차 결국 이사를 갔지만 강정희는 버텼다. 그러던 2008년 8월 1일 강정희의 집이 철거됐다.
1: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인데 이런 게 실제라.

0: 하는 게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나 있었을 것 같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고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아, 네 딸 이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막 죽은 동물 시체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다 떼버리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나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나요?
1: 사실 여전히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용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그래도 최소한 동절기에는 강제 철거하지 말자 이런 조례가 서울시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이 개발 문제의 본질이 좀 변하지 않다 보니까 12월 1일부터 동절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강제 철거 폭력이 또 극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0: 그 이제 강정희 씨 댁이 2008년에 철거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1: 강정희님은 2011년까지 이 개발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좀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항의를 하셨었는데요.
0: 네.
1: 그 자리에는 2011년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또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가 잘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아파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8년에는 한 3억 정도의 분양이 조합원들에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6억, 2021년에는 한 15억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익이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거 폭력 역시 비례해서 더 커지는 게좀 아파트가 지어지는 많은 현장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 강정희 씨 살던 곳 말고 거기가 신계동이에요.
1: 네.
0: 거기 말고는 또 어떤 곳들이 있어요?
1: 사실 그 경의선 숲길 요
0: 네.
1: 주변만 하더라도 한 200m 반경에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만 세어봐도 3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뭐 곳곳에 같은 과정을 거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죠. 뭐 기존의 주민들이 안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 이런 곳에서도 쫓겨난 농민들이나
0: 있죠.
1: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은 또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슬프게 생각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고 또 반복해서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사회 내면 깊은 어느 곳을 좀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에 재개발 소식이 들리고 보통 재개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예쁜 이름들이 붙어요. 뭐 무슨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 예쁜 이름들 뒤에는 항상 아픈 일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개발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서 정착했는데 또그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왜냐면
1: 네,
0: 여기서 멀리
1: 맞습니다.
0: 못 가니까 그 근처 어디로 갔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강정희 씨도 그랬을까요?
1: 네, 그 강정희님의 고향이 원래는 영암인데요.
0: 네.
1: 그 유달산이 보이는 이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대불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온 가족이 개발로 집을 잃고 서울로 이주하게 된게 신계동이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신계동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도하동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살 때도 사람들이 철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혼을 하고 신계동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이 철거되는 일을 겪으셨던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살던 자리들이 모두 다 개발 중이었었구나. 그때 쫓겨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은 일을 겪었었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강정희님이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0: 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낡은 걸 부수고 새 것으로 만들겠다. 뭐 혹은 그냥 멀리서 보면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작가님은 조금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1: 네.

0: 그 저도 사실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그뭐 경기도 인근에 있는 여러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들에서 자랐었는데 그 아파트라는 곳은 되게 균질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뭐 비슷한 평형과 뭐 같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과 자산의 수준에 따라서 도시를 계속 구획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되기 전에는 훨씬 다양한 소득 수준과 자산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살다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비슷한 소득과 자산 수준의 사람들로 이제 좀
1: 그렇죠.
0: 표백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그만큼 도시의 다양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정하게 계속 내몰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정착하게 되는 확률이 30%가 채안 됩니다. 특히 뉴타운 같은 큰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한10% 안팎에 머무를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그 공간을 다시 채우게 되는 뭐 이런 공간이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변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갑자기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여요.
0: 근데 저에게는 또 아파트가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었고 또
1: 네.
0: 그 공간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1: 있죠.
0: 아파트에 사는 것 혹은 아파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곳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그거 불법 아니냐, 또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요런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0: 사실 지금 내가 살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상상한다는 건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1: 네네.
0: 근데 그래도 한번 새롭게 상상하고 의심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한국은 임대차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다른 방식의 사회 계약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2년마다 쫓겨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누구나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이곳에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그 인연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도시가 이렇게 너무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려면 또 각각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 숨쉴 수 있는 곳으로 남아 있으려면 그냥 돈에 따라서만 구획하는 이런 도시 개발은 이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구조적으로 좀 다시 우리가 판을 짜야 되는
0: 네,
1: 그런 일인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마치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회사 옆에 원룸이나 고시원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2시간의 출퇴근을 감내할 것인가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이 그 개인들에게 그러한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좀 질문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한혜진의 가야금 Rain Again 듣겠습니다.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 Rain Again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도시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님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열 번째 산책 쪽방촌 주민의 기억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동선 아저씨를 처음 만난 곳도 종각역이었다. 노숙 생활은 건강에 안 좋다. 주변 활동가들은 오랜 거리 생활로 건강을 잃은 동선 아저씨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사회에서 수급 신청을 한다는 것은 부양의무자인 부모에게 연락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동선 아저씨는 오랫동안 안 보고 지낸 부모님과 그런 식으로 연락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아저씨가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모님의 단호한 거절에 아저씨는 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나왔다. 생각해보면 그의 부모님은 동선 아저씨를 먼저 찾은 적이 없었다. 부모에 대한 동선 아저씨의 기억과 일말의 관심은 평생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늙은 부모의 집을 나서며 됐다, 그냥 가자 하던 동선 아저씨의 말은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상처 때문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질 기회는 앞으로도 영영 없다. 착한 눈이 그렁그렁한 동선 아저씨는 2020년 2월 14일 방에서 앉은 채로 발견됐다. 아저씨가 실려간 뒤 돈이동 쪽방촌 이웃들은 그를 추모하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
1: 네, 동선 아저씨가 노숙도 하고 또 쪽방촌에 계시기도 하고 좀 불안정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어가 불안하고 어쩌다가 앉은 채로 가셨을까요?
0: 사실 그때 상황보다는 동선 아저씨가 보낸 오랜 시간을 알아야

0: 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동노동부터 시작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한참 일을 하는 나이 동안은 그 인테리어 내장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투입되어서 내장을 꾸미는 일을 했었던 노동자였죠. 그래서 분당에 정말 많은 아파트가 아저씨 손끝에서 나왔다고 자랑을 하시고는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아저씨는 그 글을 몰랐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계약서를 읽을 줄을 몰랐고, 평생 일을 해왔지만 그에 걸맞는 마땅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글을 모르는 것은 그냥 창피한 일이라기보다는 좀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글을 모르는 걸 빌미로 속일 수도 있고, 또뭐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사는 건 역시 아저씨에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결과 뭐 오랜 시간 가난을 떠안고 살 수밖에 없었고, 또 노숙도 경험을 하셨었고, 마지막에는 폐지 수집을 하셨었는데 그러는 동안 쪽방촌에 거주를 하셨었어요. 근데 건강이 좀안 좋아지시고 하면서 술에도 의지하게 되시고 그렇게 생을 좀 마무리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1: 그, 뭐,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한때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어우, 길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동네를 어둡게 만드니까 이거 없애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선. 질문도 참 어렵습니다만,
0: 네.
1: 그 시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저는 그 현재를 바라보는 것보다 좀더이 사람이 경험해온 시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가 시각 정보에 생각보다 잘 속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면 이게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 이면에 대해서 알아야만 눈앞에 보이는 걸 실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동선 아저씨와 같은 분들, 그리고 쪽방촌이나 이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간의 열악함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개선이 되어야 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실패가 그런 모습을 만드는 거기는 하죠. 근데 이것들을 좀뭐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이 공간을 없애버리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버리면 또다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 아저씨가 아파트의 내장 공사를 책임지는 몫으로 살아왔고, 또 생애 마지막은 청소와 여러 일용직 노동과 또 폐지 노동으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역시 이 도시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뭐 비닐하우스 촌이 있는 강남의 구룡마을이나 이런 곳들도 있잖아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직업이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나가서 하는 건물 청소라든지 아니면 입주 아파트 도우미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도시에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자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뭐, 그렇게 쫓겨났다거나, 그렇게 어렵게 산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곳에 산다거나,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를 발전하게 하는데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저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랄까요? 그냥 도시의 목표 자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연대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그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낯선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연대의식의 시작점이고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 농담처럼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주 아주 부자들이 우주로 이사할 때 그냥 평범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데려갈 것이다. 아직

0: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1: 뭐 지금 서울에서는 정릉골이라는 지역에서 또
0: 비슷한 일이
1: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역에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 거리의 홈리스들이 가장 먼저 쫓겨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인근 배후지에 있는 뭐 쪽방 지역에 사람들이 또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동자동 주민들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공공개발을 그곳에 해서 우리가 좀 내몰리지 않고 이곳에 계속 모여 살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거 말고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는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1: 주변을 잘 돌아보고 자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좀 쓰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평생 아파트에서 자랐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자라면서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변화에 대해서 정말 무심하게 살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 살 때도 분명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쫓겨나는 일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심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 나중에 빈곤사회연대에 활동하게 되면서 그 기억들이 너무 물밀듯이 저에게 좀 찾아왔었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선택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작가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고 보게 돼서 마음 아픈 건 그냥 안 보고 싶고 없는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알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렵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일부러 이런 곳을 돌아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힘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1: 저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합이 사회가 좀 나빠지는 결과를 낳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회는 개인들의 선택의 합이 좋은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일 수 있다. 근데 다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선택을 좀 재조직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0: 작가님 굉장히 수학적 계산으로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서울을 또는 이 도시의 이웃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다 이걸 좀 끝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1: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은 그런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희문의 강원도 아리랑 들으셨습니다.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 만났는데 우리가 사는 도시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도시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 켜켜이 쌓여 있구나 하는 걸 새삼 생각했어요. 재개발로 사라진 동네, 쪽방촌 골목, 서울역 앞에 그 차가운 바닥, 그 자리에 누가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는 거 아닐까 합니다. 기억한다는 거, 요게 바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민 주홍빛 꽃송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계절이에요. 여름의 길목에서 우리는 능소화를 만납니다. 예전에는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다고 해서 양반꽃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하늘을 향해 넝쿨을 뻗어간다고 해서 하늘을 부르는 꽃이라는 멋진 이름도 가진 꽃이죠. 초록이 짙어가는 담벼락을 배경으로 주홍빛 꽃잎을 활짝 피워낸 걸 보고 있으면 그 선명한 색감에 눈이 부셔서 걸음을 잠시 멈추게 되곤 해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온통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 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선명한 빛깔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능소화의 기백이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나만의 아름다운 빛깔을 활짝 피워내는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유라의 해금 연주로 천년 동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담장 위로 화사하게 피어난 능소화 이야기 오늘 시작해봤는데요. 능소화라는 그 이름만으로 벌써 뭔가 좀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처연한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사실 능소화는요, 다른 꽃들처럼 꽃잎이 한 장 한 장 시들어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싱싱하게 핀 그 정점의 순간에 꽃송이 전체가 통째로 떨어지곤 하죠. 동백꽃처럼요. 바닥에 떨어져서 누운 그 순간까지도 시들지 않은 주홍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길 위에 피어난 또 하나의 꽃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가장 눈부신 순간에 미련 없이 비워내고 바닥에 내려앉아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능소화를 보면서 아, 진짜 당당함이란 게 이런 것일까? 생각해보게 돼요. 어디서 뭘 하든 혹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가진 고유의 가치는 시들지 않는다는 믿음. 그게 중요할 것 같죠? 안예은의 노래로 능소화 전해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죽어서 꽃이 되었다는 설화를 가진 능소화를 춘향가의 사랑가를 더해서 외롭고 처연한 여인의 마음을 무서운 느낌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지금 감상해 보시죠.

안예은의 노래였어요. 능소화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은 권오민의 지금 깨달을 결심 중에서 일부분 나눠볼 텐데요. 안식년을 맞은 교수가 경주의 한 작은 산사에서 보낸 나날의 기록입니다.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생활국악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그 음반 만나보겠습니다. 아쟁 앙상블 보잉의 연주로 섀도우 칸타빌레 전해드릴 텐데요. 소아쟁과 대아쟁의 거친 음색으로 깊고 어두운 새벽의 적막과 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딘가 모르는 슬픔을 그린 연주곡입니다. 섀도우 칸타빌레 지금 전해드리죠.

아쟁 앙상블 보잉의 연주로 섀도우 칸타빌레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에서 달빛을 등불 삼아 다시 몇 번이고 나아간다는 그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금유비의 노래와 연주로

말고 단옥 찾지? 약속된 일정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한 달여 기간. 산속 절에 머물기로 했지만 올바른 결정인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 읽을 책 몇 권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를 챙겼다. 출발하며 오후 2시경 도착 예정이라고 스님께 전화 연락드렸다. 오후 1시경 절의 운영을 맡은 사무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큰 스님께 연락받고 숙소 청소를 해놨으니 부엌과 거실 옆 두 개의 방 중에 앞방을 쓰고 필요한 이불은 꺼내 사용하란다. 산 입구에서 국립공원 쉼터 지킴이가 차를 세운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한 발 한 발 어렵게 오르는 산행을 공부이자 수양이라 여겨 풍광이 좋은 산을 찾아다니는 유산을 즐겼다. 이렇게 매일 산에 오르다 보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으려나? 인내심, 건강, 거기에 조금 여유로워지는 마음 수양은 될 것이다. 둘째 날 만났던 국립공원 인형 반다리는 산에서 내려갈 때 만날 수 있다. 없어진 줄 알았던 반다리를 누군가 눈높이 정도의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볼 수 없었나 보다. 산에 오를 때는 힘이 드니 발밑만 내려다보게 된다. 그렇지만 내려올 때는 마음의 여유가 시야까지 넓혀주나 보다.

너무 힘들고 멀면 이것저것 핑곗거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빼먹고 안 해도 될 마땅한 이유를 수만 가지 만들어낸다. 결국은 작심삼일이다. 약간은 힘이 들지만 적당히 땀을 흘릴 정도의 산행이라 지킬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기에 좋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댕구와 함께한 20알의 추억은 갑자기 삭제되고 말았다. 하지만 댕구와의 특별한 기억은 조금씩 커져가는 그리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한 또 다른 모습으로 각인될 것이다. 잊을 수 없는 나의 20알. 댕구는 산사의 처절한 외로움, 절대 암흑과 같은 적막감으로 격리된 또 다른 세상의 문턱을 편안히 넘나들 수 있도록 도와준 든든한 20알 삶의 동반이자 영혼이었다. 그 20알의 끝에서 댕구는 오롯이 내 가슴에 남아있다. 함께한 그 모든 날은 여느 하루 못지않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한 줄기 샘물 따라 전해드렸어요. 물소리 들으니까 어느 조용한 산사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권오민의 지금 깨달을 결심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대학 교수인 작가는 안식년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받고 경주 단석산의 작은 산사, 신선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보낸 20일을 담담하게 그려낸 글이에요. 산에 오를 때는 힘이 드니 발 밑만 보게 되지만 내려올 때는 마음의 여유가 시야를 넓혀준다는 얘기. 어떠셨어요? 목표를 향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올라갈 때는 주변에 어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는지도 둘러볼 겨를이 없잖아요. 오직 눈앞에 가파른 발밑만 보면서 조바심을 내곤 해요. 하지만 그 무거운 걸음을 잠시 멈추는 순간,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길가의 풀과 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지독한 외로움과 암흑 같은 산사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준 건 절에서 키우는 댕구라는 개인데요. 본명은 자비랍니다. 이 댕구 덕분에 외로움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던 작가처럼 우리를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은 외로운 순간 내 곁을 채워준 작은 존재들과의 추억이 아닐까 해요. 고즈넉한 산사에서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겠는데요. 권오민 작가의 지금 깨달을 결심 함께 해봤습니다. 지난 어두웠던 밤은 지나가고 또다시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을 표현한 곡. 이상규 작곡의 아침의 서곡 띄워드릴 텐데요. 유기준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유기준 외 여러분의 연주로 아침의 서곡 감상하셨어요. 이번에는 개타령을 소재로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곡 낭군가 만나보실 텐데요. 곽동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곽동현의 노래로 낭군가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유희스카의 노래와 연주로 두근두근 준비했습니다.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 나 그대를 보고 있자니 내 가슴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우리 둘이 다 노란 마주 앉아 논이 났다. 꽃이 이쁘네, 네가 이쁘네, 주거니 받거니 할 정도. 날은 점점 어두워도 밤은 깊어가고 잡은 소

여름이라 물을 첨벙첨벙 논이 났니. 물이 막다니 비가 막다니 추억이 바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1994년에 발매된 생활국악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만나볼게요. 이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총 10집에 걸쳐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음악으로 담아냈는데요. 옛 궁중의 생활을 담은 1집을 시작으로 조상님들의 여가를 다룬 2집, 그리고 망자를 기리던 9집 추모의 음악까지 우리네 삶의 기승전결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펼쳐들 음반은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입니다. 제목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해도, 그리고 눈물겨워도 결코 음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우리 서민들의 옛 풍경이 그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4집 음반에는 환갑과 홀례 같은 경사스러운 잔치 음악부터 마을의 안녕을 빌던 두레굿,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상여 소리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장으로 우리네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을 축원해주던 경사스러운 잔치음악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문을 열어줄 노래는 환갑잔치의 흥을 돋우던 대표적인 민속기악 합주곡 대풍류입니다. 느린 연불장단으로 시작해서 조금 빠른 반연부를 지나 관악 영산회상의 삼현 도드리로 이어지고요. 이어서 느린 허튼 타령, 중 허튼 타령, 잦은 허튼 타령을 연주하고 국거리로 넘어가죠. 잦은 국거리로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다가 경기 무속음악에서 무당이 뛸 때 연주되는 대표적 리듬인 당악에 이르며 절정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장덕화의 장구, 원장현의 좌고를 비롯해 쟁쟁한 명인들의 호흡으로 대풍류 만나보시죠. 13분여의 길이에요.

대풍류 듣고 오셨어요. 한세현, 황광엽의 피리, 박천택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원장현의 좌고, 장덕화의 장구장단이었는데요. 현악기와 관악기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잔치마당에 흥을 돋워준 곡이었죠.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곡 역시 환갑잔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빠지지 않았던 기악합주곡 천년만세입니다. 이 곡은 계면가

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라는 세 개의 짤막한 곡들을 하나로 잇대어 연주하는 형태인데요. 천년만세라는 제목 그대로 무병장수하며 천년만년 평안하라는 간절한 축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음악 이름이 된 경우죠. 전통음악치고는 박자가 꽤 빠르고 리드미컬해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지루함 없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대중적인 곡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조금 차분하게 시작했다가 두 번째 곡인 양청 도드리로 넘어가면 검은고와 가야금이 마치 가벼운 발걸음처럼 통통 튀어오르는 재미있는 소리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조선 중기 문헌에 기록이 보일 만큼 깊은 뿌리를 가졌지만 곡상만큼은 무척 담백하고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새피리와 대금, 검은고, 가야금, 양금 등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단아하고 쾌활한 소리의 결을 따라가 보시죠. 천년만세 전해드립니다. 8분여의 길이로 감상할게요.

천년 만세 전해드렸어요. 곽태규의 피리, 김응서의 대금, 변종혁의 해금, 임진옥의 단소, 송인길의 가야금, 이오규의 검은고, 홍선숙의 양금, 김중섭의 장구장단이었어요. 생기 있고 맑은 가락으로 장수를 기원했던 천년 만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생의 가장 눈부신 날이죠.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홀례 마당을 빛냈던 음악들 만나봅니다. 관악 영산회상 중 함령지곡인데요. 이 곡은 관악 영산회상 8곡 가운데 다섯 번째 곡인 삼현도들이부터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잇대어 연주하거나 삼현 한 곡 또는 타령까지 연주할 때 통칭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목에 담긴 뜻 그대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머금고 있어서 예로부터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나 잔치에 주로 연주되어 왔는데요. 이 곡의 중심이 되는 삼현도들이는 총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장단은 6박, 한 박자의 단위는 점 4분음표가 됩니다. 빠르기는 메트로놈 50에서 60 정도로 너무 느리지도 아주 급하지도 않게 흘러가는데요. 곡상이 무척 쾌활해서 예로부터 정제나 민속춤의 반주 음악으로도 자주 쓰였어요. 음계를 보면 황, 협, 중, 임, 무 이렇게 다섯 음으로 구성된 우아한 선율 위로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현악기는 과감히 제외하고 피리, 대금, 해금, 아쟁, 소금 같은 관악기와 장구, 좌고, 박의 타악기만으로 소리를 꽉 채웠는데요. 마당 가득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관악합주 특유의 장중한 성음이 새 출발을 축하하는 당당한 발걸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충웅의 집박과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대규모 합주로 오늘 토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함령지곡 만나볼 텐데요. 15분여의 호흡이에요.

삼령지곡 감상하셨어요. 무능관의 소금, 곽태규, 김정집, 황교상, 이영애 피리, 황교일, 윤병천, 최조병, 노부영의 대금, 양경숙, 황혜자, 윤문숙, 변종혁의 해금, 최충웅의 집박, 정회석의 좌고, 김중섭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우렁찬 발걸음 같았던 관악 영산회상 중 함령지곡까지 모두 감상해봤는데요.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가운데 기쁜 잔치마당을 채웠던 세 곡, 오늘 먼저 골라 들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들의 밑바닥에는 아무리 삶이 고단해도 좋은 날만큼은 음악으로 온전히 누리겠다는 서민들의 단단한 배짱과 낙천성이 흐르고 있죠. 돌이켜보면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세상살이는 늘 팍팍하고 고단한 시험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무거운 현실에 지쳐서 주저앉기보다 환갑을 맞으면 대풍류의 신명으로 장수를 빌고 혼례를 치를 때는 함령지곡의 웅장한 울림으로 서로의 앞날을 크게 축복해줬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을 소리로 나누며 배로 키우고 고단한 일은 장단에 실어

훌훌 털어내던 그 지혜롭고 다정한 삶의 태도를 오늘 이 음반을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음반에 수록된 또 다른 이야기죠. 축원 음악과 슬픔마저도 노래로 지혜롭게 달랬던 음악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립국악원이 발매한 생활국악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만나봤습니다.

휴일이 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갈 것 같지만요. 사실 가족이 함께 모이다 보면 의외로 아주 사소한 신경전이 벌어지곤 해요. 간편하게 배달 음식을 시킬지, 모처럼 뭘 만들어 먹을지 의견이 나뉘고요. 막상 또 시키자니 메뉴는 뭘로 통일해야 할지도 은근히 고민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 너무 더우니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자는 쪽과 이 정도는 선풍기로 버티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긴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전혀 무서울 것 없는 귀여운 다툼이자 정겨운 소란스러움인 것 같아요. 검은 고의 여러 줄이 각자 다른 음을 내며 밀고 당겨야 비로소 풍성한 합주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 집의 작은 부딪힘들도 결국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가 아닐까 싶어요. 서로의 박자를 맞춰가는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전북 순창에 향가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경치가 빼어나 시

사람들과 한량들이 뱃놀이를 즐긴 마을인데요. 이름부터 향기롭고 예쁠 것 같은 향가마을. 이 마을은요, 예전에는 농사도 많고 강에서 물고기 잡느라 하루 해가 짧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향가마을에 여러 명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이 완만하게 굽이쳐 흘러들어와 너른 모래밭이 형성돼 향가 유원지가 생겼고요. 특히 안개가 많이 끼는 가을철이면 강과 하늘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몽환적인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정말 부러운 게 있는데요. 바로 여름에는 천연 에어컨처럼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폐철도인 향가 터널입니다. 여름 피서철이면 터널 입구에서는 돗자리를 깔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향가 마을의 고즈넉한 여름날의 풍경,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죠? 이희문 프렐류드의 선유가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도 잔 된 사람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도 잔 된 사람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이희문 프렐류드의 선유가 듣고 왔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공포 영화 백룸과 큐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 중요하지만 가끔은 돈을 쓰지 않았는데도 행복할 때가 있죠. 저는요, 아이쇼핑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이 말을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가르쳐준 말이거든요. 정말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저를 쇼핑거리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늘은 아이쇼핑만 할 거야 라고 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엄마랑 손잡고 시내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구경하고 정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꼭 뭐 사서 집에 오지 않았어도 엄마랑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쇼핑만 하고 와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환기의 시간이 되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쇼핑 가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돈 안 쓰고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돈 안 쓰고 행복했던 순간 있었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분들 중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2026년 한국 음악 프로젝트 대상곡이죠. 개호주 밴드의 장기의 블루스 듣겠습니다.

2016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곡 개우주 밴드의 장기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돈 안 쓰고 행복했던 순간 언제였는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0282님께서 우리 아들 동네 친구들과 아파트 흐르는 물놀이에 워터파크 가서 기구 타며 노는 것보다 더 신나게 먹고 놀고 집에 가서 수박 가져오고 또 다른 엄마는 집 가서 커피 내려오고 또 다른 엄마 집에 가서 아이들

간식 챙겨오고 동네여서요 필요한 거 급조해서 신나게 공짜 워터파크 놀이 너무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동네 힘이 아닌가. 아이들은 정말 물놀이 하면서 신나고 엄마들은 수박 좀 챙겨올까? 커피 좀 내려올게. 간식 좀 챙겨올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잖아요. 정말 비싼 워터파크 못지않게 아니면 또 어쩌면 그보다 더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또 이렇게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큰 행복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네요. 1722님께서도 지금 행복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다니시는 복지관에서 충북 현충사로 꽃 보러 가신다길래 회사 휴무일이라 자진해서 일일 기사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 모시고 가는 길에 휴게소 들렀는데 날씨도 좋고 할머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대려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할머니들 웃음꽃 필 때 얼마나 또 그 옆에서 행복해요. 진짜 뭐랄까요? 마음이 따뜻해진다랄까요?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그 수다스러움만으로도 옆에서 그냥 조용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983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저는 돈 없어도 행복한 날은 바로 아침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서 잘 주무셨나 확인하는 겁니다. 행복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운과도 같은 존재이다. 너무 좋은 말 해주셨는데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찾아온다니요. 너무 예쁜 말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평범한 그냥 그 일상 그 자체에서도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느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7416님께서도 에리님 날씨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멀리 와서 책놀이터에서 주말에 라디오 들어요. 오늘도 질청할게요 해주셨고 6748님께서도 사회 나와 기숙사 생활할 때 같은 방 친구들하고 늦은 밤에 넷이서 이따금씩 영상통화하는데 수다 산매경에 빠지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온 듯 힐링 시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네 명 모두 남편하고 각방을 쓰기에 이 또한이 감사하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친구들과 이렇게 요즘에는 영상통화도요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번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영상통화 했었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친구들과 또 이렇게 수다 산매경에 빠져서 얼마나 또 추억 이야기하고 얼마나 따뜻해지셨겠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 2082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요.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은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나리랑의 새타령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 AI와 함께하는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고요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해 볼 분이죠.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무입니다.
0: 대표님, 전 지난주 방송에 네. 마지막에 띄워드렸던 노래 기억하세요? 그쵸. 난감하네. 네. 그 곡 생각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난감한 한 주 아니셨어요?
1: 맞습니다. 난감하고 정말 아쉬운 한 주였는데요. 웅장한 에픽 트라이벌 뮤직 장르 위에서 태평소에 시원한 질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섯 번 연속 중국 대나무의 필이 디지 소리만 나와서 정말 당황했었죠.
0: 네, 그렇게 인공지능이 그렇게 고집스러울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참 사람만큼 고집스럽더라고요. 한 주 동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데뷔책 세우셨을까요?
1: 네, 방송 끝나고 바로 이 재미나이와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재미나이는 저희에게 원하는 음원이 추출될 확률이 높은 프롬프트를 짜줄 수는 있는데

0: 순호가 최종적으로 어떤 소리를 추출해 줄지는 본인도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1: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도 사람처럼 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진 못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잘못된 오답을 하나씩 지워가는 방식을 다시 시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순호에게 상황 설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었는데요.
1: 상황 설정이 어떤 네. 건가요?
0: 재민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순호에게 이 추출된 음악을 듣는 사람이 국악 전문가니까 더 완벽한 연주를 해줘 이런 상황을 설정하면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1: 오, 그러니까 챗GPT 같은 언어 모델한테 너는 지금부터 최고급 전문가야 이렇게 네. 역할을 부여하면 결과물이 또 확 좋아지잖아요.
0: 맞아요.
1: 순호한테도 또 당연히 통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0: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단호한 X였습니다. 텍스트 기반 AI에게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될 수 있는데 순호 네. 같은 오디오 생성 AI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역효과에 어떤 네. 역효과가 있을까요?
0: 그 텍스트 AI는 상황과 이 청중 이해하고 일을 하지만 순호는 주파수나 리듬 같은 오직 이 물리적인 소리 질감에만 반응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전문가가 듣는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순호가 이해를 못해서 만약에 가사창에 그런 지시를 영어로 길게 쓰면 그걸 지시문이 아니고 가사로 착각을 해서 전문가가 듣고 있어 완벽하게 연주해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 가사로 착각해서
0: 네.
1: 전문가가 듣고 있어 이렇게
0: 그렇죠.
1: 웅장한 연주가 갑자기 엉뚱한 약간 안내방송 튀어나오는 거 그런 느낌이겠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창에 넣으면 자신이 학습한 음악적인 단어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다가 혼선이 와서 오히려 음질이 아이고. 뭉개진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도 흠잡을 데 없는 연주라는 추상적인 의도를 순호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적 핵심 명령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알려주더라고요.
1: 오디오 인공지능 맞춤형 번역인 것 같은데 네. 음악적 핵심 명령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0: 네.
1: 걸까요?
0: 기교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장, 명인의 솔로 연주 그리고 결점 없는 연주, 뭐 복잡하고 정교한 편곡, 뭐 고음질, 명작 이런 명령어들을 알려줬습니다.
1: 강력한 명령어들인 것 같은데
0: 네.
1: 자 이제 이 요소들을 어떤 무대에 들고 가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1: 앞서 자, 즉 음악 장르부터 싹 바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난번 향피리 실험 실패 기록부터 이번에 이 디지 사태까지 그 기록들을 전부 다 긁어다가 재민아에게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태평소 소리와 가장 닮아있다고 했던 숄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는 장르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추천을 해줬는데 이 숄의 쇳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추천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의 실패 원인을 또 다른 인공지능에게 분석을 시킨 것 같은데
0: 네.
1: 재민아이가 뭐라고 진단하던가요?
0: 이 친구가 본인의 잘못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썼던 에픽 트라이벌이나 아니면 동양적인 키워드는 순호에게 본능적으로 대나무 피리를 떠올리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고 토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분위기 네. 자체가 동양적이니까 무조건 맑은 피리만 꺼낸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숄의 거친 쇳소리 정말 좋았거든요.
0: 네.
1: 그걸 끌어낼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재민아이가 내린 처방은 이 순호의 데이터베이스가 숄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유럽의 중세 그리고 어쿠스틱한 무대 배경으로 옮기면 그쪽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유럽의 과거로 한정을 네. 해버리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큰 대규모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가면 조금 이 관악기 소리가 묻혀버릴 수가 있어서 철저하게 과거 그리고 유럽의 어쿠스틱 환경으로 순호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서양의 옛날로 한정을 하면 순호의 두뇌 속에는 아시아의 부드러운 대나무 피리 소리가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1: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니야. 정말 아시아를 빼버리고 싶은 마음에
0: 네.
1: 유럽으로.
0: 네.
1: 아, 원천 봉쇄

0: 될까요?
1: 맞아요. 그리고
0: 네.
1: 조금 더 덧붙여서 타악기나 아니면 유럽의 고악기들이 거칠게 몰아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수놓는 그 소음 속에서 주선율을 살리기 위해서 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거친 그리고 직진성이 강한 겹사악기 쇼미의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 네.
1: 쇼미 태평소처럼 크고 거칠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맞춤 전략이 되는 셈인 거죠.
0: 대표님 이야기만 들으면
1: 네.
0: 정말 이 부드러운 소리는 낄 틈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쇼미 그 거친 새소리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
1: 네.
0: 같은데, 자, 그럼 어떤 무대를 추천받으셨을까요?
1: 좀 독특한 무대를 추천해 줬는데요. 어두운 판타지 게임 음악 같은 다크 판타지 RPG 어쿠스틱 그리고 왁자지껄한 술집 분위기가 나는 중세 타번 포크, 유럽의 주술적인 페이번 포크 등등 다섯 가지를 추천해 줬습니다.
0: 네. 자, 쇼미를 돋보이게 할 전략인 것 같은데,
1: 네.
0: 어두운 판타지 게임 음악부터 선원들의 노동요까지, 이 쇳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다섯 개의 무대인데요.
1: 그렇죠.
0: 과연 순호는 이 무대 위에서 어떤 소리를 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실험 결과 어땠나요?
1: 네, 이 다섯 가지 장르 프롬프트로 한 20곡 정도를 추출을 해봤는데요.
0: 네.
1: 결과는 좀 참담했습니다. 한 곡도 이 쇼미의 거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음원들만 계속
0: 네.
1: 추출이 되더라고요.
0: 아니, 아시아도 빼고 유럽의 그 새소리 그걸 듣고 싶었는데 왜 철통 방어를 그렇게 했는데도
1: 그니까요.
0: 어떤 악기가 튀어나왔죠?
1: 네, 어떤 부분이 어떤 프롬프트가 잘못된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는데요.
0: 네.
1: 그래도 이 20곡 중에 괜찮은 음악이 있어서 한번 일단은 골라봤어요.
0: 네.
1: 아무튼 마침 월드컵 기간이기도 하고 이 남미 축구장이나 아니면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가 열정적으로 연주했던 그 음악이 튀어나온 남미풍의 음악인데요. 이 쇼미과는 거리가 좀 멀기는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얼마나 괜찮은 음악을 잘 만드는지를 포인트로 두고 한번 쉬어가면서 감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오. 진짜 약간 함성 소리가 들리면서 아, 월드컵 시즌에 딱 어울리는 음악을 들었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약간 쇼폼 음악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기타 선율 참
1: 그렇죠.
0: 좋았습니다만 아니 우리 쇼의 콧소리는커녕 우리 관악기 소리 자체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된
1: 그렇죠.
0: 건가요?
1: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순호를 유도를 했는데 그냥 아예 그냥 관악기는 버리고 기타만 선택을 해버리게 됐는데요.
0: 버렸군요.
1: 예,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진짜 막막해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논리적인 상황이나 설정, 뭐 장르 구분 아예 그냥 다 버리고요.
0: 네.
1: 이 재미나이 얘기도 아 처음부터 다시 할게 설정을 다시 하고 리셋을 한 다음에
0: 네.
1: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기
0: 오,
1: 시작했습니다.
0: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1: 네.
0: 백지 상태에서 그래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자, 처음부터 다시.
1: 네.
0: 오, 그럼 새롭게 어떻게 질문하셨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우리가 찾았던 태평소의 이 월드 친구 다섯을 하나의 프롬프트에 전부 넣고요. 그리고 이 악기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태평소 본연의 소리를 뽑을 수 있게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일단 지시를 해봤습니다.
0: 네, 그런데 재미나이는 태평소 소리가 뭔지 알고 있던가요?
1: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0: 오.
1: 친구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대취타에서 징과 꽹과리를 단숨에 뚫고 나오는 압도적인 볼륨, 뭐
0: 네.
1: 귀청을 찌를 듯한 날카로우면서도 윙윙거리는 콧소리가 섞인 맹렬한 쇳소리,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0: 묘사는 정확한데요.
1: 그쵸. 예.
0: 자, 그러면 이번 프롬프트는 어떻게 짜셨나요?
1: 네, 순호가 맑고 고운 피리로 도망치는 걸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다섯 개의 악기 이름과 특징들을 동시에 넣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맑은 피리가 아니고 가장 크고 거친 마찰음을 내라는 뜻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교집합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특별한 악기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바로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입니다.
0: 백파이프요.
1: 네.
0: 이게 태평소랑은 전혀 다르게 생긴 악기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1: 저도 당황을 했는데요. 재미나이가 설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백파이프에서 주선율을 연주하는 그 관에 달린 겹서가 어차피 태평소와 똑같은 구조라서 강렬한 새소리를 낸다. 그리고
0: 네.
1: 백파이프라는 단어는 절대 맑은 소리를 내지 마라는 강력한 지시로 순호에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백파이프는 그 순호의 맑은 피리, 계속 그 맑은 피리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처방전이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의
0: 비밀무기네요.
1: 맞아요.
0: 네.
1: 이 악기들의 질감을 결합해서 야생적인 연주, 금속성의 강한 타격감, 대나무 피리 절대 금지, 반주 금지 이런 확실한 제약까지 걸어서 쇳소리를 유도를 해봤습니다.
0: 마침내 우리 맑은 피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생깁니다.
1: 네.
0: 자, 결과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드디어 태평소 소리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0: 네, 아, 진짜 대표님 아일랜드 민속풍
1: 그쵸?
0: 음악이 아이리시 피리 소리가 막 계속
1: 예.
0: 머릿속에
1: 그니까요. 이 프롬프트에 백파이프라는 요소를 이 친구가 너무 강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장르가
0: 네.
1: 완전히 아일랜드 민속 음악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0: 네.
1: 맑은 아일리시 뭐 휘슬
0: 네네.
1: 소리가 나오고 백파이프 느낌을 내는 뭐 전자음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0: 맞아요. 아, 이게 아, 어렵네요. 아까
1: 네.
0: 분명히 그 백지 상태로 자, 초기화하고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했는데도
1: 네.
0: 이거 이 정도면은 말을 안 듣는 거
1: 그니까요.
0: 아닌가요? 반주 절대 금지하고 또 대나무 필이 금지했는데 어찌 신시사이저가
1: 그니까요. 정말 허탈함이 밀려와서 이게 추출된 음악을 제가 그대로 다운받아서 이 재미나의 채팅창에다 넣고 내가 좀
0: 네.
1: 이 프롬프트 이런 음악이 나와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1: 그랬더니
0: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1: 이 친구가 이걸 잘 받은 다음에 저는 텍스트 기반이라 오디오 파일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너무 너무 번번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 그쵸. 그래서 이 재미나이가 제안한 방식이 다이또 다른 음악적인 프롬프트를 완전히 버리고 접근 방식을 또 180도 바꿔서
0: 네.
1: 음악이 아닌 공기 소음의 영역으로 순호를 한번 넣어보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한테 음악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프롬프트 창에 뭐 음악, 음표, 멜로디 같은 단어를 제거하고 물리적인 진동만을 묘사를 했는데요. 산업 현장에 거친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0: 네네.
1: 휘슬, 뭐 바이올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절대 넣지 마. 이렇게 금지를 시켰고요.
0: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음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태평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재미나이가 이제 우리 음악 말고 태평소라는 악기 소리를 채집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해보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이제 알아듣는 것 같은.
1: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반신반의 하기는 했는데
0: 네.
1: 그래도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음 만들려고 지시를 해도 되나? 좀 주저주저 하기는 했습니다.
0: 그쵸. 음악을
1: 네,
0: 찾는 실험실이니까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볼게라고 했더니 재미나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단순한 음악 창작이 아니고 인공지능이란 이 거대한 데이터 엔진이 가진 고정관념을 강제로 부수는

0: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 말은 참 멋진데요. 고정관념을 부수는 실험. 좋은 말인데 이 극한의 소음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0: 이 친구가 인공지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음악성을 제거하고 소음만 요구했는데도 만약에 휘슬 소리가 나온다면 수노에게 태평소 소리 같은 거친 소리는 아예 구현을 못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수노의 근본적인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겠군요. 두 번째는요?
0: 그리고 질감의 추출인데요. 이 소음 속에서 단 1초 찰나의 순간이라도 거친 금속성의 질감이 튀어나온다면 우리가 바로 그 짧은 구간을 낚아채서 사운드 디자인 소스로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잔뜩 씻어내서 진짜 금가로 이거 한 톨 딱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인공지능 사운드를 포기하고 인간 연주자와 협업으로 방향을 틀면 된다고 자기 혼자 생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프롬프트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1: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떨지 바로 들어보시죠.
0: 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당황하실 것 같은데 지금 AI 국악 실험실입니다. 이 음악은 약간 헤비메탈 같은 느낌도
1: 그쵸.
0: 들고 처음에 네. 소음인가?
1: 맞아요.
0: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1: 그래서
0: 들으셨어요?
1: 재미나이가 이 음악이라고 해, 이 음원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을 해서 전문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 추출해서 잘라서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0: 잘라서 쓸 부분이 없습니다.
1: 그쵸.
0: 아니, 이게 편집 프로그램을 쓰면 또 훨씬 시간도 아끼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텐데 왜 거절하셨어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청취자들과 같이 만들어 보자고 했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플 정도로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고, 그래서 다시 재미나이에게 새로운 프롬프트를 짜주라고 요구를 했죠.
0: 좋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가 어떤 맞춤형 프롬프트를 가져오던가요?
1: 네, 여기서부터는 재미나이와 계속 또 핑퐁 게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친구가 웅장한 시네마틱을 바탕으로 태평소 리드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순우는 태평소라고 해봤지 모르잖아. 또 대나무 피리 소리가 나올 확률이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 네, 지난번 실험 때 우리 순우가 태평소를 명확하게 학습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1: 네.
0: 재미나이도 잠시 놓친 것 같아요.
1: 네, 이 친구 자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더니 이번에는 뭐 수호나 주루나 같은 다시 또 프롬프트를 줬는데, 제가 그러면 중국풍이나 뭐 중동풍으로 가버릴 거야.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0: 네.
1: 한국 전통을 원하잖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이제는 어떻게 나올 것까지 다 이제 대표님이 예상하시고
1: 네.
0: 아니야 그런 거 나올 것 같아. 그거 아니잖아라까지도
1: 네.
0: 입력을 하셨어요.
1: 네.
0: 한국적인 걸 원하셨으니까 맞는 방향 아닌가 싶은데 뭐가 문제였죠?
1: 네, 지난 실험에서도 경험했듯이 한국 적인 걸 넣는 순간 이 친구가 또 중국풍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한국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1: 맞아요.
0: 인공지능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 동아시아 중국풍으로 이어지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니까 이 친구가 끝에는 그냥 중국풍 금지, 중동풍 금지, 동양풍 금지 이렇게 계속 추가만 해서 주더라고요.
0: 근데 또 저희는 알잖아요. 금지해도 또 하는 거.
1: 맞아요.
0: 정말 그래서 또 그냥 하나씩 완벽하게 달아 놓은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쳐서 마지막에 아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0: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주지 말고 태평소 질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프롬프트 한 번에 줘, 빨리 줘, 이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0: 네.
1: 결국 이제 말씀을 했어요. 저 그냥 이렇게. 네. 근데 진심어린 이 요청에 재미나이가 해답을 찾아왔을까요?
0: 아, 이후에 샘플링하는 과정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되게 네. 기대하고 있어. 다음 주에요? 네. 전 진짜 오늘 방송 들으면서 인공지능이 정답을 이렇게 뚝딱 내놓는 게 아니구나라는
0: 맞아요.
1: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방향도 제대로 잡아주면서 함께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0: 맞습니다. 때로 엉뚱한 결과물로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 한계 깨고 조율해 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어떤 소리가 나오게 될지 계속 치열하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처음에는 우리 또 재밌자고 시작했는데 네. 점점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네.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밝은 미소와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팬들에게 특별한 별명으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1: 네.
0: 손흥민 선수의 대표적인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메시, 2번 소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을 주시면 정답 맞힌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손흥민 선수의 대표적인 별명 맞추는 거예요. 1번 메시, 2번 소니입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디오랩 중흥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박지원의 캡틴 넘버 7 듣겠습니다.

박주원의 캡틴 넘버 세븐 듣고 왔습니다. 1부 퀴즈 정답은요. 소니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2441님께 떡갈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2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 0302입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는경의 풍년가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공포영화 백룸과 큐브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조곡래의 늦은 시나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0분입니다. 왠지 여름에는 머그컵 대신 투명한 유리컵을 쓰고 싶죠? 투명한 컵에 물이나 주스, 맥주, 샴페인 따라서 마시면 왠지 더 맛있는 것 같고 기분도 더 좋아지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름을 특별하게 만드는 유리컵인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작지만 소소하게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명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청성곡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공포영화 백룸과 큐브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님, 아까 우리 문자 주제가 있었어요. 네. 돈 안 쓰고 행복했던 순간. 아하, 청취자분들에게 네. 물어봤는데 우리 김수진 영화 연구가님 그런 순간 있으세요?
1: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하루를 열심히 알차게 보내고 딱 네.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딱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떤 맞습니다. 소확행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근심 걱정이 없다 스트레스도 없다 하는 네. 날이면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아까 청취자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일상이 행복함을 줄 수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드렸어요. 진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큰 아무런 일도 다가오지 말아라.
1: 생각보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게 정말 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0: 언제나 이벤트가 있잖아요. 뭔가 잦은 실수들, 이불킥들.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지금 요즘 극장가에는 뜻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무려 외국 공포 영화로서 지금 100만 관객을 오늘 기준으로 110만 관객을 동원을 네. 한 영화인데 네. 바로 케인 파슨스 감독의 백룸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또 2005년생이에요.
0: 네?
1: 굉장히 지금 최연소 이제 흥행한 작품의 감독 중에서는 예, 최연소 감독의 타이틀을 또 얻기도 했는데요. 네? 또 국내에서도 이런 외국 공포 영화가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뭐, 조던필 감독의 어스라는 이제 영화 이후에 네네. 7년 만에 이제 나온 기록이라고 하는데 특히 OTT 플랫폼 선호도가 높은 10대, 20대 관객들이 이 영화로 인해서 직접 극장을 찾는 이 발길이 좀 잦아졌다고 해요. 네. 저도 극장 가서 봤는데 네. 이렇게 10대, 20대 친구들이
0: 많이 왔어요?
1: 예, 극장을 이렇게 빼곡하게 예, 채운 걸 굉장히 오랜만에 봤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유땡땡을 통해서 이 널리 알려졌었던 이 동명의 시리즈물이 이 영화의 원작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케인 파슨스 감독이 이제 자신의 이 유땡땡 시리즈물을 또 이렇게 이제 영화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백룸 소재의 게임도 또 유명하다고 하죠.
0: 네.
1: 이 영화는 예 백룸이라는 네. 자꾸 백룸이라고 하고 싶네요. 백룸이라는 네. 이제 제목이 연상하고 있듯이 이제 뒤에 존재하는 네. 숨겨진 공간의 네. 어떤 공포를 그린 이야기고요. 이

0: 미로와 같은 어떤 기묘한 공간에 갇힌 이 피해자들의 생존을 건 어떤 사투를 그린 일종의 이제 밀실 공포 유발 네. 스릴러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진짜 말로만 들어도 막 소름끼치. 저 되게 답답한 거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막 엘리베이터만 있어도 막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쵸. 저도 그러는데 이렇게 밀실 공포 유발 스릴러물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막 옥죄어오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래도 여름에 공포 영화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0: 네, 아무래도 진짜 여름을 맞이해서 공포 영화들이 이제 대거 개봉할 예정인데, 그 첫 스타트를 이제 백룸이 굉장히 잘 끊었다 볼 수 있고요. 네. 이 요즘 10대, 20대들한테는 이제 백룸이 어떤 밀실 공포의 대표작이 되었다면 또 지금 그 부모님뻘인 또 40대, 50대에게는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네. 바로 1997년작이 큐브라는 밀실 공포 영화가 또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백룸과 함께 또 부모님이랑 같이 또 보면 좋을 큐브라는 네. 영화까지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빈센지 나탈리 감독의 이 연출작인 큐브는 이 국내에는 이제 1999년에 이제 개봉이 네. 되었던 영화고요. 몇만 개의 큐브 같은 방으로 이루어진 대형 정육면체 공간에 이유도무로 갇힌 여섯 인물이 그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네네. 목숨을 건 사투를 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1: 와, 맞습니다. 그 부모님 뻘인 40~50대라고 하니 갑자기 막
0: 세월이 느껴지시죠?
1: 큐브는 저도 재밌게 봐서 이게 둘 다 또 밀실 공포를 다루는, 되게 발음이 어렵네요. 네. 밀실 공포를 다룬 두 영화잖아요. 네. 근데 공포증이 또 많이 있는데 폐쇄 공포증도 상당한 공포를 유발하는데, 자 먼저 백룸이 아니죠? 백룸. 네. 백룸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0: 이 영화의 배경은 이제 어느 대형 가구점이고요. 그 지하에 벽 너머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간의 어떤 존재를 이 가구점 사장인 주인공이 알게 되면서 어느 날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마치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진 각각의 공간에는 이 바깥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여러 뭐 가구나 또 도로의 표지판, 뭐 가로등과 같은 사물들이 이제 방마다 놓여 있는데요. 네. 어딘가는 이 현실과 다르게 이상하게 뒤죽박죽 아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공간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기억해서 모방하여 만든 또 다른 이 세계,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이 머릿속 무의식, 기억 속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외에 또 인간의 모습과 닮은 뭐 입간판이나 마네킹과 같은 존재들이 공포를 유발하는 어떤 요소로서 이제 영화 속에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약간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저 멀리서 언뜻 보면 좀 현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뒤틀려 있고 이질감이 드는 그런 공간과 사물 또 존재들이 주는 네. 공포감. 이 바로 이 백룸이라는 영화의 핵심입니다.
1: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으면 방탈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공포감이 들 것 같은데, 자 현실을 배경으로 둔 공포 영화가 아니라 현실을 비슷하게 모방한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0: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세계가 끝없는 미로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속에 이제 주인공이 갇히게 되는 것인데, 또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네네. 단순한 좀 폐소 공포증 그 이상의 불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니미럴 스페이스 효과라고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큰 대형 쇼핑몰이나 뭐 놀이공원, 주차장 뭐 이런 공공장소에 온 날 갑자기 사람이 없고 불이 꺼진 상태에 내가 혼자 놓여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공포감을 니미럴 스페이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 백룸이라는 영화가 이런 심리를 정확히 이용했다 볼 수가 있고요. 심리학에서는 또 전문적으로 이제 언캐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이제 공포 심리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떤 익숙한 우리 삶의 익숙한 공간에서 갑자기 불현듯 느껴지는 어떤 친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기괴하게 낯선 어떤 모순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0: 네, 앞서서 제가 누군가의 기억 속, 무의식 속 공간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네. 이 언캐니라는 이런 모순적인 감정은 어떤 인간의 깊숙한 내면에 어떤 무의식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잔상과도 연결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개념은 이 영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 의식과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 궁극적인 주제 의식과 맞닿아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주제에 담고 있을까요?
0: 이 영화에서는 공포가 주는 공간이 주는 공포에 더해서 이 사람도 사물도 아닌 기괴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듯 닮지 않은 듯한 인간 괴물의 이 형상을 한 존재가 주인공들을 계속 위협을 하는데요. 네. 극 중에서도 이 주요한 대사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 공간의 모든 존재들은 우리 안에 어떤 기억의 조각조각들로 덧붙여서 완성된 존재들이다라는 말인데 결국 우리 인간 내면에 잠재된 어떤 트라우마 또 조각나 있는 기억들 또 무의식을 표면적으로 가시화시킨 것이 바로 이 백룸이라는 공간이라는 말인 거죠. 이제 이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 잠재력이 굉장히 무한해서 네. 이런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공간과 또 그런 존재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 늘 어떤 내면의 무의식을 간과하면서 열심히 현생을 살고 있지만 이런 영화 매체를 통해서 한번 자신의 깊은 어떤 내면의 에너지를 네. 좀 새삼 느껴보시라. 뭐 이게 엇나갔을 때는 어떤 그런 지옥도가 펼쳐질지 이런 어떤 파장을 좀 알려주는 영화가 바로 이런 백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공포는 우리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공포가 언제든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갈 때 그 공포를 느끼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한 공포 영화라고 보기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 같아요.
0: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의 직업도 정신분석학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직업적으로 타인의 내면을 분석하는 것이 일이지만 진짜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네. 정작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그로 인해 형성된 자신도 몰랐던 어두운 무의식은 모르고 살았던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백룸의 존재를 마주한 이후로는 스스로의 내면을 점차 이해하고 알아가게 돼요. 이로써 이제 이 영화는 이 내면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내면의 무언가가 불건강하게 표출될 때 어떤 폭력성을 이런 공포스러운 백룸이라는 이 세계에 빗대어서 이 영화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여러 철학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뭐 단순히 오락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1인칭 시점 쇼트가 자주 등장해서 마치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감흥을 전하기도 하는 영화고요.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서 큰 스크린이 있는 극장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나 평소에 공포 영화 같은 거 잘 못 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종류의 공포 영화고 뭐 깜짝 놀라는 부분들은 물론 있지만 네. 그 외에 뭐 불편한 그런 장면들은 많지가 않아서 충분히 네.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일상 속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백룸이라는 영화 극장 가서 큰 스크린으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1: 네, 진짜 공포 영화는 화면이 이렇게 막 큰 극장에서 봐야 더 실감이 나잖아요. 더 무섭고 생생하고요. 또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 백룸 OST인 파이로츠 샨티 듣겠습니다.

0: 영화 백룸 OST인 파이러츠 샨티 들었습니다. 오늘은 김수진 영화 연구가가 선정한 공포 영화 백룸과 큐브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백룸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큐브죠?
1: 네. 이 영화도 요즘 이 백룸처럼 1999년에 국내에 개봉했을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런 공포 영화 중 하나인데요. 큐브는 이제 제목처럼 큐브 모양의 거대한 공간에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갇혀버린 여섯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백룸이 이제 현실 세계를 모방한 기묘한 공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큐브는 현실과 전혀 다른 차가운 철제 소재로만 이루어진 텅 빈 정육면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방마다 내부에 수만 개의 다른 방들과 이어진 여섯 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 미로처럼 각 공간을 넘고 넘어서 바깥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이제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구성에서 이 두 편의 영화가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큐브에서는 이제 각 방마다 덫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도망만 다니는 이 백룸과는 다르게 좀 주인공들이 나름 머리를 써야지 맞아요. 다음 공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종의 캐스트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0: 그 여섯 명의 주인공들이 또 제각각 그런 직업도 다르고 그렇죠. 또 성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퀴즈를 푸는 어떤 덫 거기에 있어서 되게 그 거기에도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덫이 존재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1: 각 방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으로 진입하면 그와 동시에 아주 미세한 실들이 빠른 속도로 작동이 돼서 그 방에 진입한 사람의 이제 온 육체가 좀 잔인하게 절단이 맞아요. 되거나 어떤 방에서는 뭐 염산과 같은 화학 무기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발을 들인과 동시에 이제 스프레이가 분사가 돼서 온 얼굴이 이제 녹아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말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방들이 중간중간에 덫처럼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네. 물론 멀쩡한 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포감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들은 이제 각 방 문 앞에 적힌 이 수수께끼 같은 숫자들 사이에 패턴을 읽어낼 수 있게 되면서 그 패턴들을 따라서 안전한 방을 찾아서 이제 맞아요. 입구가 있는 큐브의 끝으로 점점 이제 가까워져 가게 되는 그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죠.
0: 네, 요즘 뭐 많이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 탈출, 진짜 방을 맞아요. 탈출하는 건데 점점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막 잔인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도 또 재미 요소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이 백룸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 공간을 만든 이 주인을 알 수 있는 그런 암시하는 어떠한 이제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이 큐브에서는 영화의 끝까지 이 공간을 설계한 장본인과 또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엔딩으로 인해서 이제 큐브라는 영화는 결국 백룸처럼 누가 이 공간을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이 공간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살아남는지 그 어떤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가 이 큐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물들이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갈등하고 또 심하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일부러 사지에 내몰고 또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후반부에는 보여주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0: 숙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어떤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둔 그런 가정을 드러내는 데 의미를 두는 그런 영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큐브는 좀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맞아요. 영화로 볼 수 있고 백룸은 좀 인간의 깊숙한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라는 또 점에서 이 두 영화가 비슷한 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결은 좀 다소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진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완전 좀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비슷한 소재 영화지만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식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어떤 존재다라는 어떤 상통하는 메시지도 있는데요. 큐브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라는 그런 말인데 오래된 영화라서 이제 뭐 좀 반전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 주인공들이 있던 방에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마지막에 드러나거든요. 이제 결국 이 극한의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방 저 방 옮겨 다닌 인간들 그 스스로 그 자신이 가해자였다. 스스로를 맞아요. 사지로 내몰았다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치는 듯한 깨달음을 얻게 만들죠. 근데 백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 속에 기괴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어떤 배우에 있는 큰 존재가 아니라 주인공 자기 자신의 어떤 비틀어진 무의식, 욕망이었다는 메시지를 예, 전하고 있는데요. 이 두 영화 모두 이 모진 사회 아니면 어두운 자기 자신의 내면에 끝내 굴복하고만 한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이면을 공포스럽게 빚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공포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냥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심오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공포는 내 자신이다.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포 영화가 재밌어지는 계절이니까요. 큰 극장에 가서 백룸 보시고 집에서 큐브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 퀴즈 준비하셨죠? 내주시죠.
0: 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와 형광등 소리만으로 전 세계를 오싹하게 만든 오늘의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백룸, 백룸 아니고 백룸. 2번 프론트룸.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상영 중인 영화입니다. 오늘의 영화 제목 1번 백룸, 2번 프론트룸. 맞춰주시는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오늘 영화 백룸과 큐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진님 보내드리면서요. 월천의 바다 위 별 듣겠습니다.

월천의 바다 위 별 들었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1966님께서 1번 정답 맞춰주셨고요. 무더위에 공포영화 하나 정도는 봐야죠 라고 해주셨고 조아용님께서도 백룸 맞춰주셨고 영화 보러 가야겠어요. 기대되네요. 느긋한 주말 오후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고 7297님께서도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영화는 좋아하지만 공포영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맞춰주셨고요. 2928님께서도 1번 백룸 맞춰주시면서 택배 배달하면서 듣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보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7297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윤나금의 여러분의 연주로 산조 자진몰이 듣겠습니다.

윤나금의 여러분의 연주로 산조 자진몰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이면 떠오르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세요? 여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정말 많은데요. 바다가 배경이 아니지만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집으로 다 아시죠? 이 영화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집안 사정상 서울에서 내려와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상우가 주인공인데요. 상우가 처음에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시하지만 나중에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영화 속에서 상우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백숙 만들어줬던 그 장면도 생각나는데요. 손자가 먹고 싶어서 재료 정성껏 준비해서 만들어준 건데 상우는 먹기 싫다며 투정 부리죠. 사실 치킨보다 할머니 정성이 들어간 백숙이 더 귀한 건데 말이죠. 어린 상우는 그 당시에 그게 귀한지 모르다 나중에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죠. 여러분도 어릴 때 철없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행동한 경험 다 있으시죠? 얘기하다 보니까 여름 시골을 배경으로 한 집으로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이제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비아트리오의 현의 매나리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대나무는 세로 방향 결대로 쪼개질지언정 절대로 꺾이지는 않아서 예로부터 굳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죠. 이 절개 있고 고집 센 대나무를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1년에 딱 하루를 정해놓고 이날만큼은 대나무를 옮겨 심어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날이 바로 음력 5월 13일 오늘인데요. 오늘만큼은 대나무가 자기를 옮겨 심어도 모를 만큼 취하는 날이라고 해서 죽칠이라 불렀다죠. 어미대에서 새끼대를 잘라내도 아픈 줄 모르고 어미 곁에서 멀리 옮겨 심어도 어미 곁을 떠나는 슬픔을 알지 못할 만큼 대나무가 취한다는 이날. 대나무는 무엇에 그토록 취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시간 풍류에 취해 잊고 싶은 아픔이나 슬픔 모두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6월 27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정승의 대금 청성곡으로 출발합니다.

0: 김정승의 대금 청송곡 함께 들으면서 6월 27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대나무도 취한다는 죽취일인데요. 대나무가 취한 틈을 타서 옮겨 심는 것처럼 우리도 풍류에 취한 사이 나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겠죠.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세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은요 꼭 보내주세요. 사연 중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찬란한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멋진 하루의 모습과 사연 꼭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승승장군님, 지난주 오프닝 들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오랜만에 다시 생각하네요. 토요일 오후 풍류가 좋다와 함께 편안하게 잘 쉬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5293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비 온 뒤 편백숲에서 듣는 풍류가 좋다. 이야, 그 향취가요 여기까지 나는데요. 진행자님의 활기찬 멘트처럼 편백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참 좋습니다. 사진 첨부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이뻐요. 어야 상사디야, 미녀 메들리 선곡이 완전 짱. 풍류가 좋다. 우리 꽃이 최고요. 아이고 얼씨구. 감사합니다. 5293님. 그리고 8920님. 안녕하세요. 흥 있는 목소리에 이끌려 처음 인사드립니다. 꾸벅. 아이고 저도 꾸벅. 김영님의 창구 타령 듣고 싶은데 신청해도 될까요? 아 대담하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오늘같이 비오는 날 미녀 들으니 기분이 업되는 게 신나고 흥겹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배님.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즐겁고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유점자 외 여러분의 소리, 신안 씻김꽃 중 길따끔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씻김꽃인데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굿 연행의 음악입니다. 해원의

0: 이 분명하면
1: 아니다.
0: 전 소식을 물어가서
1: 아니다.
0: 또 한 곳을 가시다가.

0: 어여천여장 우리 마주마 망제시 열의 연부를 잠깐 했으니 하직이 납시다.
1: 그렇지라. 그래.

곳에다 쓴단 말이야. 책이 잡은 낱자락을 광풍에다가 띄워놓고 성인 찾아서 내

0: 놀보영님, 저 흥부 왔습니다요.
1: 아따, 오면 온 것이지. 왜 그렇게 귀찮게 불었었냐?
0: 아니, 형님. 아, 지난주에 잡가 공연을 못 보셔서 서운해하시길래 아, 지가 형님 모시고 가려고 아, 다른 공연표를 구해왔는데요. 아, 이번엔 미녀 공연입니다요.
1: 뭐셔? 미녀? 아니, 미녀는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아, 반일하는 농부들도 다들 부르는디. 아, 그걸 뭐하러 돈 주고 사고 공연장까지 가서 듣는다냐.
0: 아이고, 형님. 아, 이것은 명창들이 부르는 통성미녀라 하니께 아따 우리들이 부르는 토성미녀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1: 뭐셔? 아, 통성미녀는 무엇이고 토성미녀는 무엇인디?
0: 아, 이응 받침 있고 없고에 따라 아따 뭐가 달라진다냐.
2: 아, 그것은 말이죠, 형님.
1: 아, 됐다 이놈아. 내가 무식한 네 말을 듣느니 아, 풍녀 사전을 펼쳐보고 말지. 아, 얼른 가서 사전이나 갖고 오니라.
3: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지셨습니다. 지난주에 남도 잡가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육자배기 같은 일부 악곡들은 잡가로 보기도 하고 미녀로 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잡가와 미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건 잡가를 부르던 전문 소리꾼 집단이 미녀도 공연용 레파토리로 불렀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렇게 전문 음악인들에 의한 공연용 악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미녀를 통속민요라고 합니다. 통속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이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을 뜻하는 말이니까요. 어느 한 지역의 특유한 풍속인 토속민요와 대비되는 개념인 거죠. 오늘날 민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들이 대부분 통속민요에 속하는데요. 이 통속민요에 전승된 노래들 중에는 옛시대 사당패나 소리패 등이 공연용으로 부르

있던 곡들도 있고요. 원래 토속민요였던 노래를 바탕으로 전문 음악인들이 세련되게 다듬은 곡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민요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가인지 민요인지 경계가 모호한 악곡들도 있지만요. 일반적인 잡가와 민요의 차이를 꼽아보면요. 잡가는 비교적 사슬이 긴데 비해 민요는 짧은 노랫말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고 장단이 규칙적이고 분명한 곡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민요는 잡가에 비해 일반인들도 쉽게 배워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녹주 박채연의 소리로 남도민요 성주풀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성주풀이는 남도 명창들이 주로 부르지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통성민요의 한 곡이죠. 원래 성주풀이는 성주굿에서 불리는 무가의 제목이지만 이 무가를 바탕으로 남도 명창들이 다듬어 부른 노래가 공연과 음반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통성민요가 된 것입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기악연주 신밴 노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8920님의 신청곡. 김영님 외 여러분의 소리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웠죠? 많은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2부 첫 곡을 연주한 악기 이름 맞히기로 살짝 기출 변형을 해봤는데요. 2부 시작하기도 전에 정답을 추측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이희배님 정답! 용호님의 아쟁 연주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4803님 4시 56분에 보내주셨어요. 대금! 아이고 아쉽습니다. 너무 일찍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검은고 딩동댕 정답입니다. 8920님 정답 가야금입니다. 틀리면 어쩌나요? 아이고 아쉽네요. 검은고였어요. 가야금은 12줄로 된 소리고요. 검은고는 6줄로 된 악기인데요. 남성적인 소리가 나죠. 백악지장의 검은고였습니다. 3512님 풍류가 좋다. 화순 들려 고추가 비바람에 넘어져 작업하면서 함께합니다. 검은 고가락이 울려 퍼지는 이 시간 피곤이 사라지네요. 얼쑤. 네, 지화자 정답입니다. 7465님 검은 고 딩동댕. 네, 맞았습니다. 승순장 어머니도 보내주셨네요. 검은 고 산조네요. 검은 고 소리 힘있고 좋아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승순장 어머님. 재방송 때 4128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가야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가야금 아닌데. 아, 가야금이랑 약간 음색이 다른 검은 거였습니다. 네, 정답이든 아니든 정성스러운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재미있고 즐거운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연도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김혜리의 연주 아쟁산조입니다. 박대성류 아쟁산조 중 진양조부터 자진몰이인데요. 박대성류는요. 부산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는 두 곳의 아쟁산조가 무형유산으로 전승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서울이고요. 한 곳은 바로 오늘 들으실 부산 무형유산의 아쟁산조입니다. 두 곳의 명인 모두 한일섭에게 배운 가락을 기초로 산조를 구성하고 있죠. 오늘은 박대성 명인의 산조를 김혜리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풍류 한가락은 전남 구례의 깊은 산자락과 선비 문화의 향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구례 향채 줄풍류입니다.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된 구례 향채 줄풍류는 전남 구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 기악압주 음악인데요. 흔히 줄풍류라고 부르는 현악영산회상이 서울 지역에서 전승된 경제 줄풍류와 구별되는 가락으로 지역에서 전승된 형태를 향제 줄풍류라 하고요. 구례 향제 줄풍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원래 영산회상은 조선 초기 궁중나래의식에서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노랫말을 얹어 부르던 성악곡이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기악곡으로 변화되고 여러 곡이 더해져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모음곡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대풍류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로 나뉘게 됐고요. 구례향제 줄풍류는 그 가운데에서도 선비들의 풍류 정신을 가장 잘 간직한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례향제 줄풍류의 가장 큰 특징은 현악기 중심의 은은하고 품격 있는 음악 세계에 있습니다. 거문고와 가야금, 양금을 중심으로 세피리, 대금, 해금, 단소, 장구가 함께 연주되는데요. 특히 관악기조차도 현악기의 음색을 해치지 않도록 절제된 소리로 연주됩니다.

고의 깊고 묵직한 울림 위에 대금과 해금, 새피리가 섬세한 가락을 수놓으며 펼쳐내는 선율은 마치 고요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처럼 우아하고 맑죠. 구례 향채 줄풍류는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도리, 사면도들이, 도들이,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계면가락도들이, 양총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국거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15곡으로 구성된 방대한 조곡입니다. 전 곡을 연주하는 데만 약 70분이 소요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음악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정서와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특히 다스림에서 중령산까지의 본풍류는 느리고 깊은 호흡 속에서 유유자적한 멋을 전하고요. 세령산에서 군악까지의 잔풍류는 한층 생동감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역 계면가락 도드리에서 국거리로 이어지는 뒷풍류는 맑고 화사한 정취를 담아 긴 음악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오랜 세월 구례 지역 선비들의 정신문화와 예술적 품격을 담고 흘러온 구례향채 줄풍류는 느림과 여백의 미학을 통해 우리 음악이 지닌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음악적 쉼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지리산의 맑은 바람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구례향채 줄풍류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지닌 깊은 품격과 풍류의 멋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례향채 줄풍류 보존회 연주, 구례 봄풍류 중 중령산,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한진자의 소리, 동부민요 정선 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요즘 여름의 텃밭은 그야말로 보물 상자가 따로 없습니다. 기온과 일조량이 올라가면서 초록 잎사귀 사이로 고추부터 토마토, 오이 등 알록달록한 열매들이 고개를 쑥 내미는데요. 하지만 이 보물 상자를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겨순을 잘라주는 순치기부터 때맞춰 웃거름도 챙겨야 합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는 정성껏 물도 챙겨야 하고 장마를 대비해 지지대도 단단히 세워야 하는데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좋은 소리와 알찬 이야기로 우리 소리 텃밭을 정성껏 가꾸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27일 오늘 첫 곡은 당가 강상풍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상풍월은 어구의 원래 의미는 강유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노래의 첫 부분 강상에 둥둥 떴는 배 풍월 실러 가는 배인가 이 부분을 따서 강상풍월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혜석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단가 강상풍월 보내드립니다.
1: 강상 둥둥 떴는 배는 풍어를 질러 가는 배인지 십리장강 벽파상 왕래 허든 거룩 배

술렁패 뛰어라 강등경포대로 구경가세 대인난 대인난 척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얼싸오동응 상상미라 자리등어 저다를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저다를 다 보내고 5월이라 다

0: 백구야 나들 마라 너 잡으러 내 안 간다 승산이 버렸으매 너 쫓아 이왔노라 강사 나물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봉 살림살이요 만하면 응넉할거나 그 거려가며지네
1: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강상풍월 감상하셨습니다. 소리의 정회석,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강상풍월은 강무리의 풍경에서 출발하여 강릉 경포대로 놀러가자는 유희적인 내용이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인생살이를 다루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대장부의 삶이 이만하면 참 만족스럽다 이런 자족적인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이신 정혜성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판소리에 앞서 먼저

오늘은 수군가 중 초합 부분, 용왕득병 부분으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용왕이 병에 걸린 이유는 궁궐인 영덕전을 새로 짓고 수삼일 잔치를 하느라고 과음 과식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궁궐인 영덕전을 새로 짓고 수삼일 잔치를 하느라고 과음 과식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용왕은 병에 걸리자

무죄가 처로 준비 없이 다니기로 한 짐승을 내가 그것지 구하고 들어 한 발이요 죽기는 내가 쉽사와도

0: 아주 가옵소서.
1: 취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수군가중 용왕득병 자탄 부분이었습니다. 소리의 이면빈, 북반주에는 김태영이었습니다. 선의도사가 내려와서 토끼를 처방하고 가자 용왕은 이 수궁에서 어떻게 토끼를 구하냐며 울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면빈 명창은 현재 강도근째 수궁가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에서 악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견 명창이시죠. 이 강도근째 수궁가는 임방울, 김현수, 정광수, 강도근, 이난초로 이어지는 소리째인데요. 강도근 명창은 동편제 판소리의 탄생지인 남원의 대표 소리꾼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대목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 어전회의와 토끼화상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이면빈, 북반주에는 김태영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0: 도사가로되 대왕 성덕으로 어찌 성공 제신이 없으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이놀불견 당고시였겄다. 이때 용왕이 수구조정 만조백관을 일시에 영을 내려놓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올 도로되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이런 과관이었겄다. 성상은 그 성진은 돈 판선비노 주소고징어 할땐팡 대대산동들어 모 방청사조계 해운공방 대평사청어 군수해 구형다몽어 정조구 부별당 정창의 승리 정달이 가오 좌우나조리 금군보조 탕순친 운지준지 삼지병지 가정가오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박박박박박아 어전에 목지어야 대왕의 계절을 그저 구벅구벅구벅 병든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 후 토물주가 되었구나.
2: 그렇지.
0: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침후 병을 구하리까. 좌우 오독지졸 면면 상구하여 묵묵 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0: 아니면은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를 못합니다.
1: 아이 좋지.
0: 수문장 물메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정헌 현자오대 얘기나
1: 얼쑤
0: 장수구대하고 호풍신어근이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노른 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여기 옛 까물고 와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달 살림 농돌이 입각기다 물에다 봉병 탐식으로 덜 생겨 담물려대로 죽거든면 인간의 이질백질 설사배 피란디약으로 먹사군이 보내지면 보들이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오며 신호호양은 세상이라 정인병 개선천수가마니 참신하야 청복만악을 바래봐 산중태야

0: 지리라. 용왕이 이만 하고 보더니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1: 그렇지.
0: 내 저놈 조감이 있다. 두 엄지발만 뚝 뛰어나 내 쫓아라. 방첨사 조계가 어떠하뇨?
1: 좋다.
0: 방첨사 조계는 철갑이꾸꾸하고 방신체도 고르간도 싸우라.
1: 좋다.
0: 예그릴라스대 화 방주울지 세우고 자수인지공이라. 세상 흘러가오며
1: 제.

우리는 열전을 몰고 서로 눈치를 못할 적이 어부에게 한편으로 가서 속절이 없이

0: 가리라.
1: 좋다.
0: 이렇다시 공론이 미결할 적에 영등 전디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1: 한신하가

0: 원시오
1: 라
0: 다할 다치
1: 상소를 올리거나 용왕이 받아보니 별주부 잘해였다. 너의 충성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에를 나가 죽게 되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 하니 그 아니 온통하냐. 별주부 여자 어대 소신은 수족이 넣으시라 강상에 둥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와
0: 그렇지.
1: 인간의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글랑은 그리 해라 화 공을 불하라
0: 다으시마
1: 공을 불러 들여가 토끼 화상을 그린다
0: 다교체
1: 공정 우리 청년 금소 주파

그리고 동네 방자 운문 증언에 열반 난 고리고 난 천이 처음인 가다 주어 꽃 따먹던 힘 그리고 백설강산에 치운 날 그가 넣던 털 그리고 바나방창 화림융흥 깡창 뛰던 말 그리고 두개난 좀

제 목소 청산의 해고분 양손길을 넣어진 양육소

0: 얼른 그려 밤이 사주 주말은 대요 어서도 알 쏘냐 안나였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더라.
1: 수군가 중 어전회의부터 토끼화상 부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임현빈, 북반주에는 김태영이었습니다. 수군가에서 이 부분은 어전회의 중 많은 물고기 재상들이 서로 육지로 나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부분입니다. 토끼를 잡으러 가겠다는 신하는 나중에 별주부가 자원 상소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자리에서 서로 변명하는 구차한 모습은

0: 공황이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원하는 신하가 없어 난감해진 용왕 앞에 별주부가 구원자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수궁의 화사가 눈에 보이는 듯 토끼를 그리는 장면까지 들어보셨습니다.
1: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옥회판 흥보전으로 전해지는 창극 한 대목 보내드립니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유일한 한국계 음반사였던 옥회레코드에서 유성기 음반으로 발매한 흥보전 전집인데요. 이 음반에는 일제시대 대명창으로 알려졌지만 남긴 소리가 없어 실체를 접하기 어려웠던 오수환 명창의 소리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방울, 이화중선, 김녹주 명창이 함께 참여한 아주 좋은 음반이죠. 이 음반에는 또 판소리 북반주 대신 당시 유행했던 창극의 영향을 받아 해금과 장고, 가야금, 피리 등으로 어우러진 고악 반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럼 옥회판 흥보전 중에 제비노전기 흥보 박타는 대목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 음반은 유성기 음반으로 잡음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제비노전기는 오수환 명창이 불렀고요. 흥보 박타는 데는 임방울, 이화중선, 오수환 명창이 함께했습니다. 반주에는 옥회고악단입니다.
1: 이때 흥보 제비가 새끼 6마리를 깠는지 대맹이가 5마리 잡아먹고 한 마리 남은 것이 날빗공구슬 쓰다가 버중어 떨어져서 절각이 되었는디 그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서 흥보 은혜 갚으려고 장수전에 이마를 여쭙고 보물 박씨를 얻어 물고 조선으로 나오는디 그 문병 타고 내군 무릉치고 거중어 둥둥 넓게 떠 무릉 사전을 살펴보니 선촉은 일정여동의 장망허구나 중용봉 올라가니 충재기 등돌고 할기도 갈기도 멀자도 바라보고 고초동남 가는 데를 보거루 눈물이며 허기야 띄어소재허니 불속이 아니냐 고백로 짠돌지요 등파상와 내서양철도인가 안봉을 너무 한민여들다 이십오연 다장어들 한죽다리 쇼다리 저뜨겨은 하닥을 헛고 공항대고 올라가니 공고대고 강자주라 황황룩을 올라가니 황황룩도 불구마는 해군천자 공주유가 금능이 지내요 주사촌들 가지고 작은 가돌이에요 내 활을 푹 잡으려놓고 떨어져 유소를 지내요 대명사는 올라가니 장자박은산 뜯고 남동사도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연세계관을 지내요 장성올리니 간척사는 넘어 영경을 들어가니 반미를 내기도 다조동치 내기를 동시간을 지내요 구주를 닫았다 안동강 건너 정부 타동 중정 올라간 적간 남산 반남 소리가

어디를 갔다가 이게 뭐냐 한대님을 고무시고 떨어진 양 상자 일로 가면

0: 아닙니까?
1: 예.
0: 뜻밖의 길과 박씨는 내 친애의 멘트니 이게 고의한 일 아닙니까?
1: 아, 박씨는 숨해봐야죠. 입걸음을 단단히 하고 박씨를 숨했더니 숨이 일어나서 박씨통이 열었는디 하루나 흥보 양주 내 의는 하고 박을 따다 토벌거러 박을 파는디 여보시오 마누라.
0: 예.
1: 콧머리를 꼭 붙들고 힘을 줘서 박을 타 봅시다.
0: 그렇습니다.
1: 7번, 20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0: 쪼개노니.
1: 옥회판 흥보전 중에 제비노전기와 흥보박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제비노전기는 오수환 명창이었고요. 흥보박타는 대는 임방울, 이화중선, 오수환 명창이 함께했습니다. 1941년 발매된 오케 레코드 음반이었는데 음질이 잡음이 많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여보시오. 내 문자통 궁구러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위니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정은 전라 가명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인데요.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소리의 성음과 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거칠고 탁한 소리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수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는 성대의 굳은 살이 박혀 이루어진 자연의 소리, 곧 발효와 같은 과정을 거친 소리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성음은 곰삭은 소리로 만들어진 오래된 수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곰삭은 소리에는 슬픔이 깃들게 되는데요. 그 슬픔은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이 느껴지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인간사의 모든 것을 끌어안은 깊은 영혼의 울림이 느껴지는 것을 그늘을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슬픔이 배인 소리를 판소리에서는 애원성이라고 해서 최상의 가치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던 임방울의 쑥대머리 같은 성음이 바로 이 애원성의 극치를 보여준 그런 성음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의 변모 과정을 보면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슬픈 가락인 개면조가 우세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판소리에서 슬픈 소리의 정서적인 효과가 계속 증대되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판소리 청중들은 현대에 올수록 슬픈 소리에서 더 예술성을 찾게 되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판소리 예술성은 성음의 다양한 변화에서 최고로 발휘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 혹은 좋은 목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다면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없지요. 장단이나 조, 가락, 리듬은 말할 것도 없고 목 혹은 목재치라고 부르는 발성 기교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기교를 판소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란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발성 기교를 이르는데요. 판소리에서는 연창자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목을 가지고 기교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체로 소리를 떨거나 꺾는 창법을 쓰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기교가 있습니다. 이 목에 따라 개인의 특성이 형성되고 또 독특한 예술성도 드러나죠. 개인의 특징적인 목을 표목 혹은 표정목이라고 합니다. 목은 개인마다 다르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름도 많은데요. 방울목, 튀는 목, 너는 목, 줍는 목, 펴는 목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방울목을 잘 써서 예명이 임방울이 된 애원성 깃든 소리 쑥대머리를 들어보실까요? 쑥대머리 소리의 임방울입니다.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남군 보고지고 오래지야 정변소도 일정

이런 것은 눈물로 이부하사그려 볼까. 이화일제 춘대우 내 눈물을 뿌려시면 야우문이여 단장성 빗소리 들어도 지부생각 녹소부 용건 열개는 자전여와 개룡만

날 보더만 줄 팔자 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겄나 내가.

0: 감사합니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판소리의 성음과 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임방울 명창의 쑥대머리였습니다. 이 쑥대머리는 방울목과 애원성으로 이름이 높았던 임방울 명창의 대표적인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2004년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공연 실황으로 주소연 명창의 판소리 완창 심청가 중 모녀상봉부터 눈뜨는 대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주소연 북반주에는 임영일입니다. 저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2: 다시 나타나시다가 하루난 외부 상서 불러 분부시되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입실토록 해라. 영을 내려놓으니 정원사령이 나온다. 정원사령이 나와 각도가급 소경님네. 오늘 잔치 망종이니 잔치 참례 어서 골목 골목을 다니며

신봉사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제 신봉사 앞에 당도여 그 봉사 거주 성명이 무엇이오? 성명고 모시고 시장에 죽었으면 묵을 것이나 좀 주시오. 글쎄 성명만 일러주면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또 마누라 없는 사람은 마누라까지 잼매 줄 것인께 얼른 얘기하시오. 헛다고 실없이 여러 가지 꿔준다. 그렇다면 내가 저 황주 도화동에서 올라온 심학규라는 사람이요. 신맹이에 계시다. 우 하고 달려들어 별궁 안으로 입시를 하려니 그때요 신봉사는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였구나. 에라, 사람이 한번 죽지 두 번 죽을랍디요. 자, 내 집행에 잡으시오. 더듬 더듬 어전에 실어여 노니 신망호 분보시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신봉사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뭐

눈에서 눈물이 뚝! 뚝! 뚝! 뚝! 떨어지며 예! 손맹이 아르리라 예! 도하동이 옷도 없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 청년

일적 우연한 주을 만나 공양미 300석만 불전으로 시주하면 소맥눈을 뜬

팔려 옛 낭수 재수로 죽은 지가 오금 3년이나 되었소. 건넜다지도 못하옵고 자식만

지마우의 말 듣고 산호주렴을 걷어차 버리고 버선 발로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가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문암동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이건 웬 말이오

딸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내 딸이라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속고 천지를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눈을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 하더니만은 두 눈을 번쩍 떴던가 보더라. 신봉사 눈을 떠 사면을 바라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허적. 신봉사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개평으로 눈을 한번 떠보는 뒤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세달 못 뛰난 소리로

딸 안에 참여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미차당도 보단맹이 중도에서도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누워 뜨고 서서 뜨고 회내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뜩거리다가 눈을 꿈적거리다가 돈을 비벼가며 뜨고 지 맘대로도 뜨고

신봉사 눈을 떠 사면을 바라보니 칠모금관 황우라야. 딸이라니 딸인 줄만 알제 천우불견 최면이었던가 보더라. 신봉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은 월체인제.

되었구나. 갑자 4월 초파일 밤 꿈속에서 보던 얼굴 원명하는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한생 허여군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0: 되었네. 아까까지 내가 맹인이 되어 집행일을 짚고 나서면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알았느냐. 지금부터서는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집행일어도 고생 많이 어이없구나. 냈던 이오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워자자 좀도 좋네.
1: 얼씨구나,
0: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감았던 눈을 번쩍 뜨어 보니 방송문고리 웬일이며 장해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정보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통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소리꾼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오는 7월 프랑스 아비뇽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공연예술축제지요.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펼쳐질 이자람 씨의 반가운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80도를 맞은 아비뇽 페스티벌은 이번 축제의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를 선정하고 우리 작품 9개를 공식 프로그램 무대에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 언어 프로그램은 특정 언어권의 예술과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작업인데요. 한국어 선정은 아시아 언어권이자 단일 국가 언어로는 최초의 사례라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4일부터 25일까지 펼쳐지는 축제 기간 중 공연 프로그램 가운데 20%를 한국어 관련 작품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회뿐만 아니라 소리꾼 이자람 씨의 창작 판소리 눈, 눈, 눈이 전 세계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눈, 눈, 눈은 톨스토이의 단편인 주인과 하인이 지닌 문학적인 정서를 판소리의 서사와 울림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과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이국의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자람 씨는 36년간 판소리와 함께하며 이미 두 차례 아비뇽 페스티벌의 비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쯤 공식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하곤 했는데 마침내 공식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서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렌다고 벅찬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페스티벌을 이끄는 티아고 호드리게스 예술감독은 역시 한국어를 초청 언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공연 예술은 전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면서도 동시대 언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이렇게 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이번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우리의 언어와 소리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길 응원하며 저희도 여기서 잠깐 이자람 씨의 소리 한 대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가 중 신연맞이부터 방자 한양가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이자람 북반주에는 조용한입니다.
2: 그때 남원 부사는 한둥 두둥 여러 동네를 걸쳐 7-8년이 지나갔지. 또 고쳐 내려오는 뒤 이번에는 어떠한 분이 내려오신고 허니 서울 남산골 변학도시라는 양반인디 담 많고 호세 커고 싸납고 독헌지라 행신이 이런 고로 간 곳마다 폭풍변이로되 형세가 장한 갑부인 고로 좌청 우초거여 이번에는 남원 부사를 또 얻어온가. 남원의 성춘향이 만고일색이란 말을 듣고 춘향 때문에 남원 부사를 서둘렀던 것이여. 어서 가서 춘향 볼 욕심에 마음은 잔이 급하지만은 사또의 행차라 점잔을 빼느라고 신양조 세마

치료 내려오던 것이었다. 신년 마주 내려온나. 신년 마주 내려올지 본여 맵시 장이 좋다 모란색임. 완자창 내 활개 쪽보 올려 인등 마부 유랑 닮아 등등 이렇게 신었네. 기 군사령 청창우 뒤체제비가 힘을 주어 벌련뒤 따른데 남대문 박성 내달아 칠패 팔패 청패 배달해지나 애국애들을 담아오구나. 좌우 산청 둘러보니 파란 춘성 만화음왕창 퍼들리 부릇 부릇 양유 청청 독수 진진 반사나 경주 근지 그들을 그리고 내려온다. 이방수배 형이 동인 극장나조리 옹위하여 관망은성 병제소리 쪼꾸로니 나바르농에 태고적 밝은 나로 요소적 당근 길로 각 채비의 마늘을 타고 심리학을 타는데 바보야 네 말이 좋다 말고 내 말이 낫다 말고 경망은서 높이 늘어서 체질을 척척 꾸밀어 일시 마음을 놓지 말고 그 급이 좋거라. 남은 640일은 몇 날을 갈 줄을 모르겠구나. 신관사도 급한 마음 행차를 재촉한다. 격은 마부영을 듣고 걸음을 재차 내려갈 정 신연급창 거동보소 키 크고 길 짧고 맵수 있고 어여프고 영리한 저급창 김제망건 대모완자자지 덩줄 달아서 가는 양대

그 높게 달아 환영 채우러 비스 쓰고 보라 노새 방패 천리 앞자랑 맵지 있게 뒤로 돌려 잡음해 기담 쌈지 천주머니 은장도 비스 차고 두비바디 삼승보선 사나 조신으를 거시노 결백한 장유재롱은 초록 다짐에 거들어졌다 좌우급창이 청장줄 검쳐 잡고 활개해 활활 정정가름 치명 이놈 저놈 하지 마라 전배굴로 사바 들러른 번거지 남일광단 안 올려 날릴 용자 또 붙여 둥궁기 제공장미 주먹같은 밀어주며 북북기술 따라 쓰고 성선정정돌이 양기 밑에가 빛나네 천은맥이 검은 눈치 성세수은 따라서 바람결에 펄렁 소리 좋은 방방울 가름 따라서 웬기름 쟁기름 꽃도 보채빛은 햇빛 번쩍번쩍 귀염을 도두어서 해이지루어 통일한상 착절린 마상태급 본일로다 경기 충청도를 지니어 전라가명을 들어가 객사의 연문하고 연문의 얼풋 다녀 누구고 방우에 중하하고 호수역을 다다르니 집사 나와서 지경보 결감일인 감색일인 부검을 올리거늘 골로 대령어라 청파어총 좌수별감 수경까지 후배하고 영방집사 가동망 회월망가를 추왕을 매장 대무관자자들 당줄 합을 맺어서 졸라매고 세물이 급파가끈 헛소립 시골께 무척게 한랑건을 바쳐서 지난 항나 자랑 천릭 진장이 되고 뒤철령대비수 자고 흐들거리고 내려온다 전내나장 호사보소 동양 가세다 힘기 꼭꼭 왕자들 그대 방울 자힐산 앞에 갈라서 홍우섭 수조장 본장 황금을 번뜩 들어 이놈 저놈 개안거라 30명이 생들은 최단장 작전일에 쌍쌍이 말을 타고 상교 앞에 가는 모양 할일 없는 선녀라 1등 공인 정천리 헛짐 앞이 가리 동초서 광장 영두 가리북 장구 떡구 부처 해금젓대 비리소리 형체가 변론한다 소성냐옹합니다 영소로이어 청동길을 버렸는지 청동강상 우문한산 청룡동남 각동목가 청보초 청룡항산 주장남동 강남서강 홍보초 홍문한산 백호서북 각서남각 백호초 백문한산 현무북동 각서북가 흑호초 호토한산 황신동일금구한산 연기도상 나발한산 쟁한산 소발한산 세납두상 고두상 청한산 파라한산 두원갱 자르르르르르르

시평 보람실정 놀아오네. 김난쟁이 업비공인 훨씬 제공 번화금 보람신네. 예이 도포수 방포 일상하라. 아이고, 온 길로.

한양 성중을 거이 가리. 오늘은 가다가 어디가 차고 갈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가 찰거나. 자룡 타고 월강 얻은 정총 만나 가졌으면 즉시 한양을 가려거든. 조그만한 요네다리로 며칠을 걸어서 가잔 말이야.

보찜에 윤일이 집행이 한순에 독 짚고 아까를 올라오며시

니 옛놈 팔자 허여 칠풍팔이가 웬일이냐. 내 팔자도 불쌍하나 준양 신세도 가련하네. 남군위에 소절은 게 그게 무슨 죄가 돼요. 월삼동축 수옥 중에

후안차제 몽영신은 변질장기의 돈철헌에 어서서 한양을 가서 도련 예물을 배운 날 세세본정을 내가 허례를 하네. 허이 가리는

0: 어사 또 그놈을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들어보시니 분명히 춘향 편지를 가지고 가는 모양이다.
1: 그렇지.
0: 얘야, 아나 얘야, 이러 등시 불러도니 저놈 실긋이 돌아다보며 대답도 않고 서있거든. 이 자식, 어른이 부르면 썩 우는 것이 도리올지 가만히 서서 보기는 이놈. 이놈은 남원읍에서 어긋나기로 유명한 놈이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지가 모두 다 이겨야만 잘난 줄로 아는 놈인디 어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헐게 체려 지 마음에 가소롭던 것이었다. 어사또 턱 밑에 코나체에 바싹 들어서며 바쁘게 가는 사람에 부르고 너희놈 너 어디 사느냐? 아, 나 살기는 사람 많이 살다 다 죽어버리고 나만 사는지 사요. 오, 이놈 혼자 사는 데가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 게 혼자 산 게 아니오. 오, 이놈이 가만 보니까 나만 산단 말을 나만 산다고 하는 놈으로 하는 놈이로구나.
1: 그렇지.
0: 아이고, 맞았어 맞아. 당신 죽도 안 하고 귀신 문제 되었으니.
1: 예.
0: 에라 이놈, 그래 너 어디를 가는 거? 양반 독차지언디 가요. 양반 독차지연대라니? 오,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1: 아따, 당신 초강절 뒷문에 음악 짓고 사

0: 찍었어? 에이 그놈 괘씸한 놈이로. 그래 한양에 누구를 찾아가는 거? 허허이 참. 아 다름이 아니라 우리 꼴 열려 춘향 편지 가지고 편지 받아가지고 구관댁에 이몽룡 씨 찾아가요. 근데 당신 못 올라오고 그리 물었었소. 글쎄 너 하고 가는 소리를 들으니 매우 가련한 편지를 가지고 가는 듯하여 그 편지 좀 보자 그런 것이다. 아따 이놈의 어른 염치 없는 놈의 소리 오고 있네. 아 여보시오, 남의 규중 편지 사연을 뭐라고 쓴지 알아서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이놈의 어른아. 무식한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옛말에 이르기를 부공총총설부지너여 행인인발 우계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다시 봉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놈 문자 하나 모르는 놈이 그 문자 알아내는 체여고, 아따 이놈의 어른 그 체린 조격보다 문자는 바로 거들어졌네 그려. 아 그러시오, 편지 줄 일이 아니지만은 아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하여 주는 것이니 잠깐 보고 돌려주시오이. 어사 또 편지 받았대요 보니 준향 글씨가 분명구나. 편지 사연에 허였으되.
1: 춘향가중 신년맞이부터 방자 한양 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소리의 이자람, 북반주에는 조용한이었습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7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이자람 씨의 눈, 눈, 눈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이번 달 6월 4일과 5일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심포지움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저자로 참여한 동초째 고향님 창본 춘향가의 프랑스어 번역본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출판 기념회차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움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체감한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는데요. 프랑스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국문학 강의도 들으셨고 춘향가 공연 시에는 추임새, 호응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일에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판소리 워크숍과 버스킹도 진행을 했는데요. 참가자분들이 너무도 열심히 우리 소리를 배우는 것을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파리 국립김해박물관에서 판소리 주간이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와 무대를 발판 삼아 우리 전통판소리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에서 더욱 넓고 깊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정준호입니다. 얼씨고!
1: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준비했습니다. 최용석 작사, 바닥소리 작곡, 토끼와 거북이인데요. 현재 여러 문화를 곁들여 맛깔나게 재창작한 판소리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소리의 박예리, 북반주에는 최용석입니다.
3: 옛날 옛날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바람처럼 아주 아주 빨랐고요. 거북이는 엉금엉금 아주 아주 느렸어요. 하루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학교에 가고 있는데 어? 저기 저 앞에 토끼가 가고 있지 않겠어요?

0: 거북이가 토끼를 불렀어요.
1: 그렇지.
0: 거북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온 토끼는 거북이에게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는지 경주를 하자고 졸랐어요. 아이고. 뻔히 질 줄 아는 거북이였지만 좋은 친구가 경주를 하자고 하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러지 뭐. 그러면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는 거다.
1: 그렇지.
0: 그래 그러지 뭐. 이렇게 해서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에 서서 하나, 둘, 셋, 출발! 토끼가 달려간다, 토끼가 달려간다, 산 넘고 개울 건너 구름다리 건너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다가 어디? 에게 한숨 차고 일어나도 내가 이기겠는걸? 그렇지. 내가 너무 빨리 달렸던 거야. 팔도 토닥토닥, 다리도 토닥토닥 하다 보니 어? 어느새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졸리온다. 토끼가 잠이 오지. 아이고, 깜빡, 깜빡, 깜빡. 저런, 토끼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어? 토끼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토끼가 꿈속에서 이긴 건 아닐까요? 꿈속!

0: 아유.
1: 아, 토끼는 경주에 이겨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신나는 꿈을 꾸고 있네요.
0: 그렇지.
1: 그런데 우리의 거북이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헝금헝금 기어온다. 거북이가 기어온다. 땀 뻘뻘 흘리면서 학교까지 언제 가지? 가다 헌덩 나오거나 다리에 쥐가 나면 학교까지 언제 가지?

0: 참. 아, 우리의 거북이는 쉬지 않고 한 발 한 발 열심히 학교에 가고 있었군요.
1: 그렇지.
0: 이제 거북이는 딱 세 걸음만 더 가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이.
0: 그런데 우리의 토끼는 아직도 단꿈만 꾸고 있으니 여러분, 토끼를 깨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2: 깨워요!
0: 깨워요?
2: 네!
0: 그럼 우리 다 같이 토끼를 한번 깨워볼까요?
1: 에이.
0: 시작!
2: 토끼야! 일어나!
0: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2: 토끼야! 일어나!
0: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 일어난 우리의 토끼! 에이. 이제 거북이는 두 걸음만 더 가면 학교에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1: 그치.
0: 자, 토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1: 에이.

0: 이렇게 해서 비록 느리긴 하지만 부지런한 거북이는 빠르긴 하지만 게으른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좋은 친구 거북이는 엉엉 울고 있는 토끼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었다네요. 그 후 토끼는 거북이의 부지런함을 배웠고요. 거북이는 매일같이 달리기 연습을 해서 토끼만큼 빨라졌대요.
1: 훨씬구나.
0: 세상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 봐요.
1: 그렇지.

0: 창작판 소리 토끼와 거북이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예리, 복반주에는 최용석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약속! 이렇게 교훈과 재미가 가득한 창작 판소리였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성악가 바리톤 정경입니다. 헐시고!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0: 저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정순임 명창은 박송희 명창으로부터 전수받은 박록주째 흥보가를 전승해 현재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흥보가 외에도 어머니 장월중선으로부터 물려받은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군가는 전통적인 동편제 소리인 송흥록제가 장판계, 배설향, 장월중선을 거쳐 정순임 명창으로 이어진 가문소리라 할 수 있는데요.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국악방송 악당이반 판소리 전집으로 기획되어 2005년 경주의 동락당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순임,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1: 어떻게 물고 뺑뺑이를 쳐놨든가. 호랭이 그곳이 새전 반푸너지나 떨어졌든가 보다. 호랭이 즐거워야 도망을 치는디 저기 저 전라도 해남 간머리에서 나선 놈이 함경도 세수랑 고개 가서 턱 주잔더니만은 아랫도리가 따끔따끔하여 내려다 본께 자래한테 물린 자국이 처음에는 장기 궁짝만 허게 불섰다가 나중에는 한참 본께 우리 거저 박근영이라는 고수양반 북통만 어떻게 부섰든가. 아이고 아프구나, 아이고 아프구나. 한숨을 길게 내리시며 애싸 내가 그 산중에서 무서운 것 없이 살았는디 어디서 새똥벌레 많은 놈한테 꼭 죽을 것 살아왔네. 아, 내 용맹이나 댕께 살아왔지. 아,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이구만. 장담을 하고 한 곳을 한번 바라보니 아, 그날싸 말고 남세이란 놈이 저 석산 바우 밑에서 뾰쪼쪼롬 하고 내다보게. 호래란 놈이 그놈이 자래인 줄 알고 질겁을 하여 왔다 맺어 지간 놈이 언제 여기까지 따라왔네. 단숨에 도망을 치는디 의주 압록강까지 단숨에 도망을 쳤겄다. 이렇듯 호랑이를 쫓아낸 별주부는 곰곰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중지 명물이라. 산신령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호랭이를 붙였구나. 곰곰이 생각하고 내 정성이 부족하니 산신제를 한번 지낼 수밖에. 이렇듯 산신제를 지내는디 개변양요 늘어진 가지를 앞니로 하듯 꺾어 대여 진토를 살살스르고 반석으로 재상 삼고 낙엽으로 변기를 따르고 산과 목실 추석다가 방이 갈라 차려놓고

있게 해. 남해용궁 별주부 자례 감소고 상천일월 명산 신령전에 지성발언 허나이다. 남해용왕 우연 특병하야 철의도 삼문병 후 천년 태간 즉 자운한 고로 원해 말리에 신구 월서 봐야 대도 차사나 천년 태일수를 허급지지 북망축수 상사상해. 충문을 읽고 한 곳을 바라보니 건넌산 바워텀네. 우한 김생이 앉았다.

산이여 별은 없으라 없어 천사를 애고 본 찬송 빌어 진양유 들랑날랑 오락가락 그 주춤 기나는 김생 분명한 토끼라 화상 보고 토끼를 알본지 산중 대월중 해라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놓니 토끼가 듣고서 깜짝 뛰면 개띠가 날 찾나 개띠가 나를 찾아 기산정수 소부유 에서 가자고 나를 찾나 소양산 백이 숙제 제비 거자고 나를 찾나 백과심처 예를 성기라 춘풍석교 하림중어 성진화상이 나를 찾나 화로를 장치 강남 태대 개경 삼천 가는 길에 함께 가자고 나를 찾나 오화유수부릉동원 거주 속객이 날 찾나 건너건산 과부토끼가 연부를 맺자고 나를 찾나 어디로깡 총저리로깡 총 허드덕 허드덕 깡총 내려온다 토끼란 놈이 이렇게 방정을 떨면서 내려오다가 자려와 토끼가 빡 들이받았거든 아이고 코여 아이고 이마빡이여 아이고 여보시오 아 초면에 남의 이마빡을 어찌 이렇게 들어박소 아 당시 이마빡보다 내 복수는 코도 다쳤소 아 그러면 비차 일반이오 그려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럽시다 걔 니라시오 예 나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례를 하옵시오 아 댁은 니랍시오 토끼가 듣고 나는 천상의 월궁 기음 양순 사시여든 도약주 취게 먹고 장생약 그릇지어 이 산중에 머무른 지 오래러니 아 세상에서 나를 우주할 태선비라고 하오 자라가 퇴명을 어찌나 반겨들었던지 문자를 쓴다는 것이 화가닥 뒤집었었겠다 후왕성화일더니 금일상봉은 하상견지 마음만 부고 불치고로 아들로 무자식이로 토끼 듣고 저참 그놈 생긴

보는 천하 말질 본으로 생겼으되 속에 그리 담뿍 든 놈이로다. 내가 이놈한테 문자 하나라도 잘못 썼다가는 세상과 문장가들이 날로 하여금 망신을 당할 것이니 아 내가 전일에 배워먹었던 문자를 이놈한테 베풀어 볼 바까. 아 그 저 별주부 내 문자통 궁으로 가요. 어디 나와 보시오. 법안 홍안이요 홍안백발이요 홍불감장이요 이불가 독식이요 벽전통로요 구행팡통이요 오루질 우루송이요 진사동 통감문이요 당구삼년에 붕어리요 우이 독경이요 의정육소 홍독백서요 자포우의 우분양세배요 명기적은 전라가명이요 이르고 이연한 백부지자로고. 어떻소 별주부. 별주부 듣고 함소할 과연 태선비의 태선비여더니만은 글도 문장이려니와 얼굴 또한 선풍 도골이여 그리여 저런 기골께서 세상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어디 세상 구경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토끼 듣고 좋아라고 내 팔자 무쌍이지요. 인적 없는 녹수정산 일모항원 잠이 들었다가 벌주를 동력의 잠이 깨요. 가벗는 산과 목식을 식을 삼아서 감식하고 신여푼 이리가 없어 명산 찾아서 완경 어렵게 저 산동남 오로봉과 진구명 상반장봉 기염 기염 올라 가마지 굽어보니 화관 전무를 문문 서리요 유상행비 편편듭니다. 꼬란작야 정산옹과 배철 쭉 진다라 너 여기저기 피어난디 등대산 소천하에

사탕 하더라. 말했냐 밤이면 와느라고 따지면은 주산 넓게 강산풀.

0: 나뿐인가 복성자 안기생은 나의 제자 삼아두고 따끔 심심하면 총알이 때려가면 그로써 일을 하나이다.
1: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정순인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순임,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웃음)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0: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요. 어머, 박흥부 시댁 큰아드님 아니세요?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안색이 어두우시죠?
2: 최판사님! 어휴, 저는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막내 생일에 치킨 한 마리와 대용량 감자 과자 한 봉지를 사오셨단 말입니다. 아홉 명의 자식이 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모여 앉았죠. 모두의 기대 속에서 장남인 제가 치킨과 과자를 딱 개봉했는데 글쎄 치킨은 야트막이 바닥에만 깔려있고 봉지에는 과자보다 공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더 먹겠다고 밀치고 싸우다가 셋째는 제가 닭다리를 숨겼다고 의심을 하고 막내아우는 누가 과자를 먼저 먹은 것 같다고 엉엉 울고 어머니는 닭 목뼈라도 드시려던 아버지를 타박하고 순식간에 우회좋던 우리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서로를 의심했는데 줄어든 양뿐만이 아니라 맛도 변한 것이 아무래도 수상한 것 같아서 그 의문을 풀어주십사 이렇게 재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 가지고 오신 치킨 박스와 과자 봉지 그리고 영수증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아니, 이게 박스와 봉지는 예전 그대로인데 내용량만 슬그머니 줄어들어 있는데요. 응? 아니, 그럼 우리 식구들이 다툰 게 누가 먼저 몰래 먹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양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무래도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만 슬그머니 줄이는 꼼수, 가격표만으로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 슈링크플레이션에 당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원자료값을 낮추기 위해 핵심 원료까지 슬쩍 줄이는 스킨플레이션까지 더해졌으니 흥복 씨 가족들이 속을 만도 하지요. 최판사님, 이를 어쩌면 좋죠?
3: 예전에는 한 입에 다 넣기도 힘들었던 과자 사이즈가 이제는 콧구멍에도 들어갈 정도로 작아진 요지경 꼼수 인상 세태를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대중을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당장 멈출 것을 명령하며 앞으로는 과자 포장지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비닐로 전면 교체하고 과자 봉지에는 이 제품은 과자보다 공기가 더 많음 이런 경고 문구를 대문짝하게 적어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치킨과 가공식품의 중량과 성분 역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표기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업체의 크기를 거기도 그냥 10분의 1 크기로 확 줄여버릴 것을 엄숙히 명령하는 바입니다.

전걸 시글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성숭이를 풀어가며 도주 굴레가 불어버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힘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제와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한참 이렇게 흥보가 철구 때 춤을 추고 놀다가 아이고 여보시오 마누라.

0: 라, 우리 쌀본 집에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1: 제.
0: 우리 권숙이 며칠째? 자식이 아홉, 우리 내외 합하니 모두 열 하나로구나. 굶주렸던 속에 한나에 쌀 한 섬씩 밥 못 먹겠느냐? 쌀 열 한 섬만 밥을 해라. 밥을 해놓은 것이 단마지게 걸음 못하기보담도 더 크던 것이었다. 이때여 흥보 자식들이 밥을 먹는디 흥보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다 체할까 싶어 밤 영을 내리는디 너희놈들 이 아버지 영 내리기 전에 밥을 먹다가는 밥으로 목을 베리라 해놓으니 흥보 자식들이 꼼짝 못하고 꼭 맨몸 짜듯이 딱 쭈그리고 앉아있을 적에 너희놈들 물 마셔가며 숨 쉬어가며 밥 먹어라 해놓으니 웽 하더니만은 흥부 자식놈들이 온데간데가 없었다. 여보시오 마누라 아니 저 자식들이 다 어디로 갔소? 하고 밥 무더기를 쳐다보니 밥 속에가 그냥 콱콱콱콱콱콱 베개갖고 밥 속에서 바스락바스락바스락바스락 긁어먹고 나오는디 여보시오 마누라 나도 밥 좀 먹어야 쓰겠소. 그런디 나는 저렇게 자식놈들처럼 조백 없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옷을 훌러덩 벗고 밥 속에서 누워서 먹을라네. 아이고 영감 나도 그럼 그럴라요. 어허 남녀가 유별은디 이때요 흥보가 밥을 먹는디 밥을 똘똘 뭉쳐갖고 휙딱 던져놓고 두꺼비 바르채듯 먹겠다. 이때요 흥보가 밥을 먹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똘똘똘 뭉쳐갖고 밥을 먹는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배가 점점 불러온 손이 점점 늘어진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내가 죽겠다 그래도 아직 밥을 먹을 양이면 한 섬 밥은 더 먹겠다 아이고 나 죽겠네 이때야 흥부 마누라 밥을 먹다가 자기 영감을 바라보니 눈을 뒤집고 막 넘어가거늘 아이고 영감 평생의 밥이 부안이라더니 밥 먹다 돌아가시오 아이고 영감 이렇다시 울고 있을 적에 흥보 자식놈들이 밥을 먹다 지가 어머니 우는 소리에 우하니 달려들어 지가 아버지 배를 바라보니 이때야 흥보가 밥을 어찌 많이 먹었든지 백가죽이 장국가죽이 되어가지고 밥이 훤히 비치겄다 한 놈이 손가락으로 지가 아버지 배를 탁 튕긴 게 땡그랑 아 이놈이 또 와서 또 튕기니까 땡그랑 우한이 달려들어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장단이 맞게 되었거든 이때여 흥보 큰아들놈 들어오더니만은 아여 밥판이 어찌 된 판이오 아이고 이 자석아 밥이 굶으시고 너가 아버지 돌아가신다 아니 밥 먹다 죽은 사람을 육에다 원망한단 말이오 하고 자기 아버지 배를 바라보니 이놈은 동생처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이 아니라 발로 지그시 밟아놓으니 이때여 흥보 누런 똥줄기가 운봉 팔랑째를 막 타고 넘어가는디 그때 마침 그 인근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이 흥보 똥줄기를 보더니만은 황룡이 올라가신다 하고 또 절을 하였답니다. 무슨 그럴 리가 있으리오마는 이건 소리꾼의 참 간 재담이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소리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열매로 남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편안히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0: 끊어서 하고 고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열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들어온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국악당의 서인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4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여승헌 취임연주회 화계 꽃을 피우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여승헌 부지휘자의 공식 취임 무대입니다. 여승헌은 국가 무형유산 대금산주 이수자이고 현재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 지휘과정에 재학 중인 신진 지휘자입니다. 공연의 주제는 꽃, 성장, 생명입니다. 별이 되고 픈 꽃을 시작으로 검고 협주곡 서마, 25현 가야금 협주곡 어린꽃 등이 이어지고 유태평양이 참여하는 국악관현악, 마지막으로 타악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사기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네 곡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최지훈 작곡 검은고 협주곡 서마입니다. 서마는 번쩍이는 불빛을 뜻합니다. 2019년 제8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검은고 앙상블 G스트리트의 위촉곡이죠. 처음에는 솔로 검은고와 6대의 검은고, 아쟁, 피아노 그리고 타악이 반주하는 형태의 중주곡이었습니다. 이후에 카덴자를 추가해서 국악 관현악으로 재편곡했습니다. 이 곡에서 작곡가 최지훈은 한강 이남의 경기도 지역 마을곳인 경기도당곳의 도살풀이, 도살풀이 모리, 터벌림, 터벌림 모리, 당악, 올림채 모리, 발포들의 장단에 검은고의 선율을 결합했습니다. 경기도당곳 장단의 검은고의 화려한 기교로 계면조의 선율과 다양한 식임새의 색채를 더했습니다.

최지훈 작곡 검은고 협주곡 서마를 주윤정의 검은고와 여승헌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지훈 작곡 검은고 협주곡 서마를 주윤정의 검은고와 여승헌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주윤정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입니다. 검은고가 협연하는 관현악의 새로운 가락이 경기도 당구 장단과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곡은 손다의 작곡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린 꽃입니다. 이 곡은 2019년 대학국악축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손다혜는 2024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이 곡은 2020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의 아동학대 이야기를 다룬 곡입니다. 가야금의 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울림을 통해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어린 꽃은 물론 어린이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곡의 도입부는 구원의 손길로 어린이들이 처한 어두운 사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어 나오는 가야금 솔로는 밝은 듯하지만 위태로워 보이는 작은 꽃을 묘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불안한 그림자입니다. 변박을 통해 불안한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어린이들의 천진한 모습에 대비되는 가슴 아픈 비극을 암시하고 이어나오는 가야금 솔로는 버림받은 아이들의 쓸쓸한 길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어둠 속의 고통입니다. 아이들을 찾아 헤매는 어른들과 몸부림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 한 줄기 빛입니다. 빠른 템포의 희망적이고 점진적인 모티브를 통해 아이들을 구해주고 조금씩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다섯째 부분은 훨훨 날아가렴입니다. 악기들이 다 정박에 들어오면서 관현악 전체가 함께 합주하여 클라이맥스를 이루어내서 가야금 카덴자와 강한 종지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작곡가는 어린아이가 겪은 힘든 상황을 표현하면서 흔히 쓰지 않는 주법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학대당하는 아이를 가야금으로 표현해서 아이를 보듬어주듯이 악기를 쓰다듬거나 때로는 줄의 진동을 극대화해서 회초리로 때리는 듯한 소리를 표현합니다. 손다의 작곡 25형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린 꽃을 문양숙의 25형 가야금과 여승헌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손다의 작곡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린 꽃을 문향숙의 25현 가야금과 여승헌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문향숙은 국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단원으로 이 곡이 2021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음음악제 함께 가는 길에서 초연되었을 때도 협연을 맡았습니다. 손다의 작곡가는 곡을 쓸 때 먼저 악보를 그리기보다는 음악이 어떤 드라마를 그려야 할지 글로 쓴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된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다음 곡은 유태평양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민요 연곡입니다. 편곡은 차민영이 했습니다. 민요 연곡은 여러 가지 민요를 엮어 부르는 것인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상주아리랑 대표적인 아리랑인 본주아리랑 그리고 해학적인 사설과 흥겨운 리듬이 돋보이는 서도민요 사설남봉가를 이어 부릅니다. 상주아리랑은 만정 김소희의 작창으로 남도계면조와 메나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북간도로 이주하는 이들의 처량한 심경을 담은 곡으로 처음에는 북간도 아리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본주 아리랑은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출발해서 신민요 아리랑, 유행가 아리랑으로 불리다가 신아리랑 또는 수식어 없이 아리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주 아리랑이라는 용어는 성경린, 장사훈의 최초의 민요 개론서인 조선의 민요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다른 아리랑과의 변별을 위해 1960년대에 일반화되었습니다. 사설남봉가는 후렴구 끝에 내 사랑아 라는 말이 붙는 황해도 지방 민요인 남봉가류의 하나이죠. 재미있는 노랫말을 복는 타령장단에 익살스럽게 엮어갑니다. 국악관현악 민요 연곡을 유태평양의 소리와 여승헌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국악관현악 민요연곡을 유태평양의 소리와 여승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태평양은 5살 때부터 소리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소리 인생 30년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곡은 김성국 작곡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사기입니다. 사기는 네 개의 기운이라는 뜻으로 네 가지의 악기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진 강렬한 기운을 모아 큰 에너지로 기쁨과 희망을 선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작곡가는 사물광대팀의 연주 테크닉과 전체적인 조화에 영감을 받아서 경기도 당구 장단을 기반으로 이 곡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모두가 광대 공연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이 곡은 경기도 당구의 장단 중에서도 천둥체, 이동한류 울림체, 터벌림, 터벌림 섭체, 울림체, 부정팔박 등을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갖도록 배치했습니다. 장구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구두막이기 때문에 일반 사물놀이와 달리 장구, 징, 꽹가리, 바라로 편성했습니다. 작곡가는 프로그램 노트에서 이 작품을 쓰기 위하여 처음 만났던 장단의 느낌이 생생하다. 그 장단 하나하나가 매력적이고 독창적이어서 작곡가는 내내 흥분과 떨림이 나에게 있었다. 이러한 장단의 기운이 네 가지의 타악기와 관현악의 울림을 통해 더 크고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성국 작곡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사기를 사물광대가 협연하고 여승헌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분만 듣겠습니다.

김성국 작곡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사기를 사물광대가 협연하고 여승헌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사물광대 김한복의 징, 신찬선의 장구, 박안지의 꽹가리, 장현진의 바라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4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여승헌 취임연주회 화계 꽃을 피우다 보내드렸습니다. 여승헌 부지휘자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가야금과 거문고, 굿장단, 판소리와 민요 등 전통의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관현악곡 연주의 현장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관현악단 단원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면서 부산 국악 관현악을 이끌어 나갈지 기대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실을 찾아나가는 사람은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다. 더 이상 진실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양창모의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이미 다 안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냥 지나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거지 하면서 잠깐 발걸음 멈추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게 진실을 찾는 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정겨운의 해금 연주 위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7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토요일이라 평일보다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셨나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바깥 풍경도 좀 더 친근하고 여유롭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바쁠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도 차분히 바라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때 있죠.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6월 13일이었죠. 지역 식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작가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셨네요. 또사님, 멸치볶음을 못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다. 하지 마 하는 부정어법이 아니라 이거 해봐 하는 긍정어법으로 어필하는 방식 귀가 쫑긋해지네요. 그쵸.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거 해봐 이거 어떨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거 훨씬 좋더라고요. 설득력 있고. 또 뒷자리 0014 쓰시는 분. 어머, 스쿠버 다이버 지도자시군요. 인증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아, 작가님 다이버라고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해양 생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1998년에 입봉해서 지금도 저 현업 감독입니다. 그러면 바닷속 촬영 하시는 거예요? 98년부터 미교 거의 30년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장민영 작가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닉네임 긴호흡돌고래님, 해산물, 해조류 다 좋아하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는 좀 덜 먹게 됩니다. 이 신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쵸. 진짜 맛있잖아요. 그리고 해산물들이 너무 고마운 게 너무 이렇게 다들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간 안 해도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리고 너무 속상해요. 그들이 방사능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거. 네, 속상합니다. 또 빈사님, 오늘 방송에 정말 동감합니다 하셨어요. 계절 음식, 계절 식재료.

재료들 이런 거 우리 빈사님 정말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동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니까 함께 걷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서 진짜 좋네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샵 0302

0: 안녕하세요, 김윤영입니다.
1: 우리 작가님,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 같으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뭔가 어딘가 그런 조금 강한 면, 그런데도 부드러운 면, 그런데 용감한 면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 같습니다. 우리 김윤영 작가님은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반빈곤 활동가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반빈곤 활동가. 네, 직접 그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0: 네, 저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윤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도시에서 벌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좀 함께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게 되었고요.
1: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0: 제가 그 사회복지학과 출신인데요.
1: 네.
0: 뭐 전공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또 없다면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빈곤 문제가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한데 저는 빈곤 문제가 단순한 자선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된다기보다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 작가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빈곤하지 않은데도 난 너무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0: 지금 사실 생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사람들이 다잘 사는 것처럼
1: 네,
0: 보이기도
1: 그리고
0: 하고.
1: 격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들도
0: 네,
1: 있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좀 그만큼 충분히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이렇게 활동 이쪽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스스로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나는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참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우린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0: 뭐,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뭐, 어느 한편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현실도 있거든요. 뭐, 금리가 인상하는 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받던 월급은 그대로여도 월세가 너무 올라서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1: 이상하게 상대적 빈곤은 커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네, 실제 수치로도 그렇습니다. 예.
1: 네. 책에 실린 글들이 장애인 전문 언론 비마이너의 연재가 된 글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 책으로 묶여진 건가요? 또 언제 연재를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0: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2020년도였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여행을 잘못
1: 네.
0: 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을 좀 산책하면서 여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2022년 겨울에 초판본이 나오고 올해 초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 그때 여행 대신 산책하신 거였어요?
0: 약간 그런
1: 네.
0: 면이 있습니다.
1: 책 제목에 가난한 도시 생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어렴풋이 와닿긴 해요. 많이. 어떤 의미일까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산책은 돈이 안 드는 일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허용된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근데 뭐꼭어뭐 제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시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느
1: 네.
0: 자리에서 도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에 기대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도시를 완전히 다르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1: 네.
0: 면에서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입장에서 이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기억해보고 또그 위치에서 한번 이 도시를 바라봐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 네. 또그 서울에 아주 여러 장소가 책에 등장하거든요. 경의선 숲길, 용산, 서울역, 종각. 근데 이 장소들 다 양면이 있는 장소 같아요, 사실. 네.
0: 그렇죠.
1: 굉장히 양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 양면을 다 아는 걸까요? 네.
0: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한순간만 알고 있는 사람보다 이
1: 네.
0: 공간의 역사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어서 오세요.

0: 문화와
1: 네.
0: 변화를 본 사람들은 더 다양한 생각을 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파악할 수
1: 네,
0: 있거든요.
1: 그리고 어떤 공간은 막 너무 여기가 이렇게 됐어. 막 이런
0: 그쵸.
1: 그런 느낌이 들고 어릴 때는 몰랐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막 이런 말들도 막 지나가고 그렇거든요. 각 장소를 첫 번째 산책, 두 번째 산책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 동네 다 산책하신 거죠?
0: 네,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1: 네.
0: 쓴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산책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탐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좀 가볍게 산책하셨던 건가요?
0: 뭐 어두운 기억이 있거나 이곳에서 떠난 사람들, 뭐 때로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벼운 마음으로만 다니기는 어려웠던 것
1: 네.
0: 같아요. 근데 저에게 또 익숙한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다녔었던 것 같고, 그 걸을 때만 볼수 있는, 걷는 속도로만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산책을 굉장히 원래도 좋아하고, 좀 필요할 때는 잠시 멈춰 설 수도 있는 게 산책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쓰려고
1: 왜냐면 이제
0: 노력했습니다.
1: 사실 우리는 막 산책하면서 막, 공기가 좋다, 뭐, 꽃이 예쁘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내용만 담긴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막 산책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막 또 그럴 순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신 것 같았습니다. 13번의 산책을 담고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용산, 아현, 독립문 이쪽은 재개발 이야기를 좀 담으셨고, 그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여기가 이제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들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재개발 이전엔 어떤 모습이었을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갔을지, 이 사람들은 개발이 되면서 또 어떤 경험을 했고 또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 네.
0: 경의선 숲길과 용산 아현동 독립문 상계동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또 상계동은 어렸을 때 살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청계천 편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는 좀뭐 서울역의 홈리스라든지 청계천의 노점상 이런 분들의 이야기로 담아보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사실 좀 익숙한 공간인데 쫓겨난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이 공간이 변화할 때마다 내몰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공간을 본다면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구석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광화문하고 종로 잠실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기 담긴 이야기들은 도시의 지배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마땅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동대문이랑 국회가 있어요.
0: 네. 이거는 이번에 개정판에서 추가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동대문은 원래도 꼭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미처 좀못 담았던 이야기라 꼭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옷 파는 장사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동대문도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네.
1: 네, 국회는 뭔가요?
0: 국회는 제가 이 책이 나오던 2022년 연말 당시에
1: 네.
0: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40% 정도. 그래서 이 예산 삭감에 좀 반대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출판되는 그 시점에 이 공간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농성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저에게 좀 특별했었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담고 싶었고요. 또그 농성이 끝나고 바로 이듬해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서 또 이것에 좀 항의하는 그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모임이 그 앞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거기를 그 국회 앞 캠핑장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개정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두 이야기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우리 도시가 더 나은 곳이 되려면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남았습니다. 네.
1: 그 국회 앞에는 캠핑장이 있고 국회 뒤에는 너무 예쁜 산책로가 있죠.
0: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국회가 만들어진 그 여의도라는 공간도 서울의 도시 역사와 참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밤섬이

0: 좀 폭파되고 거기서 나온 돌들로 이 섬이 지어졌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좀꼭 기억해야 되는 이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어두운 이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국회 열리면은 짱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쫓겨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는 패배를 기억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쓰셨어요. 이게 참 좋은데, 저 오늘 사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끝났다는 끝났다가 아니다. 끝났다라는 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길로 간다는 뜻이다라는, 이것도 그런 걸까요? 뭘까요? 네.
0: 그 말씀 들으니까
1: 네.
0: 그한 엄마가 어린이에게 실패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봤더니 아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야라고 했다는 얘기가
1: 네.
0: 기억이 나요. 게임에서 이렇게
1: 네네.
0: 실패라는 화면이
1: 페일
0: 뜨면
1: 뭐 이렇게
0: 네
1: 뜨면
0: 다음 판을 할수한판더할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제가 이것을 쓴 이유는 사실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배적 규칙과 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목소리가 뭐 쓸모없는 것, 좀 이상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또 상당히 바꿔오기도
1: 그렇습니다.
0: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마치 지금 당장의 시선으로만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 낯선 이야기, 혹은 어차피 해봤자 잘안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목소리가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 왔고 또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패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를 기억한다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1: 그렇죠.
0: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1: 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 얘기가 귀에 잘안 들어오거나 꼭 저렇게 해야 돼라거나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그 방향이 옳았구나. 또는 그 방향이 이걸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10대는 모르겠죠.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제 낭독을 좀 들어볼 텐데요. 경의선 숲길 개발에 얽힌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산책, 철거민 강정희의 기억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강정희가 처음 신계동에 오게 된 것은 전남 영암에서 상경한 부모가 이곳에 먼저 터를 잡았기 때문이다. 독립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스물넷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한후 3개월이 된 갓난아이를 안고 돌아온 것도 신계동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어느 순간 용역 깡패를 몇십 명씩 풀어서 밤낮으로 활보하고 다니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빨간 낙하로 막 험한 말을 써놓고 집이 비면 바로 부숴버리고, 한 집이 견디다 못해 떠나면서 그때부터 공포 분위기가 시작됐어요. 퇴거 압박이 다가올수록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언 폭행은 비일비재하고, 그 공포. 나도 솔직히 무서웠지. 여기저기 하나둘 빈집이 생겨나는데 갈 곳은 없고, 딸내미가 그때 딱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었는데 용역 깡패가 뒤쫓아오면서 그래. 네딸 이쁘더라. 이로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들었지. 고양이를 죽여서 대 눈앞에 매달아 놓고 쥐를 죽여서 바닥에 막 깔아놓고 그랬어. 우리 집 담벼락에다가 왕 그지네 집막 이렇게 써놓고 내가 선두채 쿠철거 이런 플랜카드를 써서 걸어놓으면 다 떼어버리고 한 동네 살던 부모님조차 결국 이사를 갔지만 강정희는 버텼다. 그러던 2008년 8월 1일, 강정희의 집이 철거됐다.
1: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인데, 이런 게 실제라는 게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나 있었을 것 같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고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네 딸이 이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막 죽은 동물 시체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다 떼버리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나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나요?
0: 사실 여전히 비슷하다고 볼

0: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용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그래도 최소한 동절기에는 강제 철거하지 말자 이런 조례가 서울시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이 개발 문제의 본질이 좀 변하지 않다 보니까 12월 1일부터 동절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강제 철거 폭력이 또 극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그 이제 강정희 씨 댁이 2008년에 철거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0: 강정희님은 2011년까지 이 개발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좀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항의를 하셨었는데요.
1: 네.
0: 그 자리에는 2011년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또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가 잘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아파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8년에는 한 3억 정도의 분양이 조합원들에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6억, 2021년에는 한 15억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익이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거폭력 역시 비례해서 더 커지는 게좀 아파트가 지어지는 많은 현장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강정희 씨 살던 곳 말고 거기가 신계동이에요.
0: 네.
1: 거기 말고는 또 어떤 곳들이 있어요?
0: 사실 그 경의선 숲길
1: 네.
0: 요 주변만 하더라도 한 200m 반경에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만 세어봐도 3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뭐 곳곳에 같은 과정을 거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죠. 뭐 기존의 주민들이 안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 이런 곳에서도 쫓겨난 농민들이나
1: 있죠.
0: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은 또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슬프게 생각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고 또 반복해서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사회 내면 깊은 어느 곳을 좀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에 재개발 소식이 들리고 보통 재개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예쁜 이름들이 붙어요. 뭐 무슨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 예쁜 이름들 뒤에는 항상 아픈 일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개발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서 정착했는데 또그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왜냐면
0: 네,
1: 여기서 멀리
0: 맞습니다.
1: 못 가니까 그 근처 어디로 갔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강정희 씨도 그랬을까요?
0: 네, 그 강정희님의 고향이 원래는 영암인데요.
1: 네.
0: 그 유달산이 보이는 이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대불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온 가족이 개발로 집을 잃고 서울로 이주하게 된게 신계동이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신계동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도하동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살 때도 사람들이 철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혼을 하고 신계동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이 철거되는 일을 겪으셨던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살던 자리들이 모두 다 개발 중이었었구나. 그때 쫓겨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은 일을 겪었었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강정희님이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1: 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낡은 걸 부수고 새 것으로 만들겠다. 뭐 혹은 그냥 멀리서 보면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작가님은 조금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0: 네, 그 저도 사실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그뭐 경기도 인근에 있는 여러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들에서 자랐었는데 그 아파트라는 곳은 되게 균질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뭐 비슷한 평형과 뭐 가격 같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과 자산의 수준에 따라서 도시를 계속 구획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1: 네.
0: 아파트 단지가 되기 전에는 훨씬 다양한 소득 수준

0: 수준과 자산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살다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비슷한 소득과 자산 수준의 사람들로 이제 좀
1: 그렇죠.
0: 표백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그만큼 도시의 다양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정하게 계속 내몰리는 일이
1: 네.
0: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정착하게 되는 확률이 30%가 채안 됩니다. 특히 뉴타운 같은 큰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한10% 안팎에 머무를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그 공간을 다시 채우게 되는 뭐 이런 공간이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변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갑자기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여요.
0: 아, 근데 저에게는 또 아파트가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었고 또
1: 네.
0: 그 공간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1: 있죠.
0: 아파트에 사는 것 혹은 아파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곳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아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그거 불법 아니냐, 또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요런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0: 사실 지금 내가 살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상상한다는 건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근데 그래도 한번 새롭게 상상하고 의심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예를 들어 한국은 임대차 계약이 2년이잖아요.
1: 네.
0: 근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0: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다른 방식의 사회 계약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1: 네.
0: 2년마다 쫓겨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누구나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이곳에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그 인연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도시가 이렇게 너무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려면 또 각각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 숨쉴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으려면 그냥 돈에 따라서만 구획하는 이런 도시 개발은 이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구조적으로 좀 다시 우리가 판을 짜야 되는
0: 네,
1: 그런 일인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마치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회사 옆에 원룸이나 고시원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2시간의 출퇴근을 감내할 것인가,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이 그 개인들에게 그러한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좀 질문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한혜진의 가야금 Rain Again 듣겠습니다.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 Rain Again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도시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님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열 번째 산책 쪽방촌 주민의 기억 중의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동산 아저씨를 처음 만난 곳도 종강역이었다. 노숙 생활은 건강에 안 좋다. 주변 활동가들은 오랜 거리 생활로 건강을 잃은 동산 아저씨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사회에서 수급 신청을 한다는 것은 부양의무자인 부모에게 연락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동산 아저씨는 오랫동안 안 보고 지낸 부모님과 그런 식으로 연락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아저씨가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모님의 단호한 거절에 아저씨는 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나왔다. 생각해보면 그의 부모님은 동선 아저씨를 먼저 찾은 적이 없었다. 부모에 대한 동선 아저씨의 기억과 일말의 관심은 평생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늙은 부모의 집을 나서며 됐다, 그냥 가자 하던 동선 아저씨의 말은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상처 때문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질 기회는 앞으로도 영영 없다. 착한 눈이 그렁그렁한 동선 아저씨는 2020년 2월 14일 방에서 앉은 채로 발견됐다. 아저씨가 실려간 뒤 돈이동 쪽방촌 이웃들은 그를 추모하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
1: 네. 동선 아저씨가 노숙도 하고 또 쪽방촌에 계시기도 하고 좀 불안정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어가 불안하고 어쩌다가 앉은 채로 가셨을까요?
0: 사실 그때 상황보다는 동선 아저씨가 보낸 오랜 시간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동노동부터 시작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한참 일을 하는 나이 동안은 그 인테리어 내장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투입되어서 내장을 꾸미는 일을 했었던 노동자였죠.
1: 네.
0: 그래서 분당에 정말 많은 아파트가 아저씨 손끝에서 나왔다고 자랑.

0: 주장을 하시고는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아저씨는 그 글을 몰랐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계약서를 읽을 줄을 몰랐고 평생 일을 해왔지만 그에 걸맞는 마땅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글을 모르는 것은 그냥 창피한 일이라기보다는 좀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글을 모르는 걸 빌미로 속일 수도 있고 또뭐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사는 건 역시 아저씨에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결과 뭐 오랜 시간 가난을 떠안고 살 수밖에 없었고 또 노숙도 경험을 하셨었고 마지막에는 폐지소집 을 하셨었는데 그러는 동안 쪽방촌에 거주를 하셨었어요. 근데 건강이 좀안 좋아지시고 하면서 술에도 의지하게 되시고 그렇게 생을 좀 마무리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1: 그, 뭐,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한때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어우, 길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동네를 어둡게 만드니까 이거 없애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선. 질문도 참 어렵습니다만
0: 네.
1: 그 시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저는 그 현재를 바라보는 것보다 좀더이 사람이 경험해온 시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 우리가 시각 정보에 생각보다 잘 속는 것 같아요.
1: 네.
0: 눈앞에 보이면 이게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 이면에 대해서 알아야만 눈앞에 보이는 걸 실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무엇보다 동선 아저씨와 같은 분들 그리고 쪽방촌이나 이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간의 열악함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개선이 되어야 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실패가 그런 모습을 만드는 거기는 하죠. 근데 이것들을 좀뭐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이 공간을 없애버리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버리면 또다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 아저씨가 아파트의 내장 공사를 책임지는 몫으로 살아왔고, 또 생애 마지막은 청소와 여러 일용직 노동과 또 폐지 노동으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역시 이 도시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촌이 있는 강남의 구룡마을이나 이런 곳들도 있잖아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직업이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나가서 하는 건물 청소라든지 아니면 입주 아파트 도우미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도시에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자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뭐, 그렇게 쫓겨났다거나, 그렇게 어렵게 산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곳에 산다거나,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를 발전하게 하는데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저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랄까요? 그냥 도시의 목표 자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연대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그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낯선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연대의식의 시작점이고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농담처럼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주아주 아주 부자들이 우주로 이사할 때 그냥 평범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근데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0: 뭐 지금 서울에서는 정릉골이라는 지역에서 또
1: 비슷한 일이,
0: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역에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0: 신될 때 거리의 홈리스들이 가장 먼저 쫓겨날 가능성이 높고,
1: 네.
0: 또그 인근 배후지에 있는 뭐 쪽방 지역에 사람들이 또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동자동 주민들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공공개발을 그곳에 해서 우리가 좀 내몰리지 않고 이곳에 계속 모여 살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거 말고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는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0: 주변을 잘 돌아보고 자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좀 쓰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평생 아파트에서 자랐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자라면서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변화에 대해서 정말 무심하게 살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 살 때도 분명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쫓겨나는 일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심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나중에 빈곤 사회연대에 활동하게 되면서 그 기억들이 너무 물밀듯이 저에게 좀 찾아왔었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선택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할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작가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고 보게 돼서 마음 아픈 건 그냥 안 보고 싶고 없는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알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렵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일부러 이런 곳을 돌아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힘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0: 저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합이 사회가 좀 나빠지는 결과를 낳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회는 개인들의 선택의 합이 좋은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일 수 있다. 근데 다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선택을 좀 재조직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1: 작가님, 굉장히 수학적 계산으로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서울을 또는 이 도시의 이웃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다, 이걸 좀 끝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0: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줄수 있는 도시의 모습은 그런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희문의 강원도 아리랑 들으셨습니다.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 만났는데 우리가 사는 도시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도시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 켜켜이 쌓여 있구나 하는 걸 새삼 생각했어요. 재개발로 사라진 동네, 쪽방촌 골목, 서울역 앞에 그 차가운 바닥, 그 자리에 누가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는 거 아닐까 합니다. 기억한다는 거, 요게 바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대나무는 세로 방향 결대로 쪼개질지언정 절대로 꺾이지는 않아서 예로부터 굳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죠. 이 절개 있고 고집 센 대나무를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1년에 딱 하루를 정해놓고 이날만큼은 대나무를 옮겨 심어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날이 바로 음력 5월 13일 오늘인데요. 오늘만큼은 대나무가 자기를 옮겨 심어도 모를 만큼 취하는 날이라고 해서 죽칠이라 불렀다죠. 어미대에서 새끼대를 잘라내도 아픈 줄 모르고 어미 곁에서 멀리 옮겨 심어도 어미 곁을 떠나는 슬픔을 알지 못할 만큼 대나무가 취한다는 이날. 대나무는 무엇에 그토록 취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시간 풍류에 취해 잊고 싶은 아픔이나 슬픔 모두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6월 27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정승의 대금 청성곡으로 출발합니다.

0: 김정승의 대금 청성곡 함께 들으면서 6월 27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대나무도 취한다는 죽취일인데요. 대나무가 취한 틈을 타서 옮겨 심는 것처럼 우리도 풍류에 취한 사이 나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겠죠.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세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은요 꼭 보내주세요. 사연 중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찬란한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멋진 하루의 모습과 사연 꼭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승승장군님, 지난주 오프닝 들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 오랜만에 다시 생각하네요. 토요일 오픈가 좋다와 함께 편안하게 잘 쉬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 장군님. 5293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비온 뒤 편백숲에서 듣는 분위기가 좋다. 이야, 그 향취가요, 여기까지 나는데요. 진행자님의 활기찬 멘트처럼 편백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참 좋습니다. 사진 첨부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이뻐요. 어야 상사디야, 미녀 메들리 선곡이 완전 짱. 풍류가 좋다, 우리 꽃이 최고요. 아이고, 얼씨구. 감사합니다, 5293님. 그리고 8920님. 안녕하세요. 흥 있는 목소리에 이끌려 처음 인사드립니다. 꾸벅. 아이고, 저도 꾸벅. 김영님의 창구 타령 듣고 싶은데 신청해도 될까요? 아, 대담하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오늘같이 비오는 날 미녀 들으니 기분이 업되는 게 신나고 흥겹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배님.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즐겁고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유점자 외 여러분의 소리, 신안 씻김꽃 중 길따끔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씻김꽃인데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굿 연행의 음악입니다. 해원의 소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성문이 분명하면
1: 아니다고
0: 전 소식을 물어가서
1: 아니다고
0: 또 한 곳을 가시

0: 어여치대장 우리 마지막 망계시 열의 연부를 장관했으니 하직이 납시다.
1: 그렇지라. 그래.

어르고 세다 쓴단 말이야. 제기 잡아놨잖아 그걸 광풍에다가 띄워놓고 성인 찾아서 내

0: 놀보영님, 저 흥부 왔습니다요.
1: 아따, 오면 온 것이지. 왜 그렇게 귀찮게 불었었냐?
0: 아니, 형님. 아, 지난주에 잡가 공연을 못 보셔서 서운해 하시길래 아, 지가 형님 모시고 가려고 아, 다른 공연표를 구해왔는데요. 아, 이번엔 미녀 공연입니다요.
1: 뭐셔? 미녀? 아니, 미녀는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아, 반일하는 농부들도 다들 부르는디. 아, 그걸 뭐하러 돈 주고 사고 공연장까지 가서 듣는다냐.
0: 아이고, 형님. 아, 이것은 명창들이 부르는 통성미녀라 하니께 아따 우리들이 부르는

0: 토속 미녀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1: 뭐셔? 아, 통속 미녀는 무엇이고 토속 미녀는 무엇인디? 아, 이응 받침 있고 없고에 따라 아따 뭐가 달라진다냐? 아, 그것은 말이죠, 형님. 아, 됐다 이놈아. 내가 무식한 네 말을 듣느니. 아, 풍녀 사전을 펼쳐보고 말지. 아, 얼른 가서 사전이나 갖고 오니라.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남도 잡가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육자배기 같은 일부 악곡들은 잡가로 보기도 하고 민요로 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잡가와 민요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건 잡가를 부르던 전문 소리꾼 집단이 민요도 공연용 레파토리로 불렀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렇게 전문 음악인들에 의한 공연용 악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민요를 통속민요라고 합니다. 통속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이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을 뜻하는 말이니까요. 어느 한 지역의 특유한 풍속인 토속민요와 대비되는 개념인 거죠. 오늘날 민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들이 대부분 통속민요에 속하는데요. 이 통속민요에 전승된 노래들 중에는 옛시대 사당패나 소리패 등이 공연용으로 부르던 곡들도 있고요. 원래 토속민요였던 노래를 바탕으로 전문 음악인들이 세련되게 다듬은 곡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민요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가인지 민요인지 경계가 모호한 악곡들도 있지만요. 일반적인 잡가와 민요의 차이를 꼽아보면요. 잡가는 비교적 사슬이 긴데 비해 민요는 짧은 노랫말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고 장단이 규칙적이고 분명한 곡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민요는 잡가에 비해 일반인들도 쉽게 배워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녹주 박채연의 소리로 남도민요 성주풀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성주풀이는 남도 명창들이 주로 부르지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통성민요의 한 곡이죠. 원래 성주풀이는 성주굿에서 불리는 무가의 제목이지만 이 무가를 바탕으로 남도 명창들이 다듬어 부른 노래가 공연과 음반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통성민요가 된 것입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기악연주 신밴 노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8920님의 신청곡.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8920님의 신청곡. 김영님 외 여러분의 소리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웠죠? 많은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2부 첫 곡을 연주한 악기 이름 마치기로 살짝 기출 변형을 해봤는데요. 2부 시작하기도 전에 정답을 추측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이희배님 정답! 용호님의 아쟁 연주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4803님 4시 56분에 보내주셨어요. 대금! 아이고 아쉽습니다. 너무 일찍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검은고 딩동댕 정답입니다. 8920님 정답! 가야금입니다. 틀리면 어쩌나요? 아이고 아쉽네요. 검은고였어요. 가야금은 12줄로 된 소리고요. 검은고는 6줄로 된 악기인데요. 남성적인 소리가 나죠. 백악지장의 검은고였습니다. 3512님 풍류가 좋다. 화순 들려 고추가 비바람에 넘어져 작업하면서 함께합니다. 검은 고가락이 울려 퍼지는 이 시간 피곤이 사라지네요. 얼쑤. 네, 지화자 정답입니다. 7465님 검은 고 딩동댕. 네, 맞았습니다. 승순 장군님도 보내주셨네요. 검은 고 산조네요. 검은 고 소리 힘있고 좋아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승순 장군님. 재방송 때 4128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가야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가야금 아닌데. 아, 가야금이랑 약간 음색이 다른 검은 거였습니다. 네, 정답이든 아니든 정성스러운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재미있고 즐거운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연도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김혜리의 연주 아쟁산조입니다. 박대성류 아쟁산조 중 진양조부터 자진몰이인데요. 박대성류는요, 부산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는 두 곳의 아쟁산조가 무형유산으로 전승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서울이고요. 한 곳은 바로 오늘 들으실 부산 무형유산의 아쟁산조입니다. 두 곳의 명인 모두 한일섭에게 배운 가락을 기초로 산조를 구성하고 있죠. 오늘은 박대성 명인의 산조를 김혜리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풍류한가락은 전남 구례의 깊은 산자락과 선비문화의 향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구례향채줄풍류입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된 구례향채줄풍류는 전남 구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 기악압주 음악인데요. 흔히 줄풍류라고 부르는 현악영산의 상이 서울 지역에서 전승된 경채줄풍류와 구별되는 가락으로 지역에서 전승된 형태를 향채줄풍류라 하고요. 구례 향채줄풍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원래 영산회상은 조선 초기 궁중나래의식에서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노랫말을 얹어 부르던 성악곡이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기악곡으로 변화되고 여러 곡이 더해져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모음곡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대풍류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로 나뉘게 됐고요. 구례향채 줄풍류는 그 가운데에서도 선비들의 풍류 정신을 가장 잘 간직한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례향채 줄풍류의 가장 큰 특징은 현악기 중심의 은은하고 품격 있는 음악 세계에 있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 양금을 중심으로 세피리, 대금, 해금, 단소, 장구가 함께 연주되는데요. 특히 관악기조차도 현악기의 음색을 해치지 않도록 절제된 소리로 연주됩니다. 검은고의 깊고 묵직한 울림 위에 대금과 해금, 세피리가 섬세한 가락을 수놓으며 펼쳐내는 선율은 마치 고요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처럼 우아하고 맑죠. 구례향채줄풍류는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도리, 사면도들이, 도들이,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계면가락도들이, 양총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국거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15곡으로

로 구성된 방대한 조곡입니다. 전 곡을 연주하는 데만 약 70분이 소요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음악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정서와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특히 다스림에서 중경산까지의 본풍류는 느리고 깊은 호흡 속에서 유유자적한 멋을 전하고요. 세령산에서 군악까지의 잔풍류는 한층 생동감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역 계면가락 도드리에서 국거리로 이어지는 뒤풍류는 맑고 화사한 정취를 담아 긴 음악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오랜 세월 구례의 지역 선비들의 정신문화와 예술적 품격을 담고 흘러온 구례향재 줄풍류는 느림과 여백의 미학을 통해 우리 음악이 지닌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음악적 쉼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지리산의 맑은 바람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구례향재 줄풍류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가 지닌 깊은 품격과 풍류의 멋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례향채 줄풍류 보존회 연주 구례 봄풍류 중 중령산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한진자의 소리 동부민요 정선 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락에 올라서 피리를 불면 만리 구름길에 학이 운다. 이슬에 함초롬 젖은 풀잎, 달빛도 푸른 채로 산을 넘는데 물 위에 바람이 흐르듯이 내 가슴에 넘치는 차고 흰 구름. 조지훈의 피리를 불면 이라는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다락에 기대어 피리를 불면 꽃비 꽃바람이 눈물에 어리어 바라보는 자하산 열두 봉우리 쌀이 나무 새순 뜯는 사슴도 운다. 이 시에서 피리를 불면 만리 구름길에 학이 울고 쌀이 나무 새순 뜯는 사슴도 운다라고 했는데요. 학과 사슴을 울리는 피리 소리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자진한 잎의 계면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염양춘 듣겠습니다. 강영근의 피리 연주입니다.

자신한 입에 개면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여명춘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시 피리를 불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시를 오늘 토요일의 정취 나누기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락에 올라서 피리를 불면 말리 구름길에 학이 운다. 이슬에 함초롬 젖은 풀잎, 달빛도 푸른 채로 산을 넘는데 물 위에 바람이 흐르듯이 내 가슴에 넘치는 차고 흰 구름. 다락에 기대어 피리를 불면 꽃비 꽃바람이 눈물에 어리어 바라보에는 자하산 열두 봉우리, 쌀이나무 새순 뜯는 사슴도 운다.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시 피리를 불면입니다. 다락에 올라 피리를 불고 다락에 기대어 피리를 부는데요. 다락이란 높은 곳이니 구름길에 학이 울고요. 가슴에는 바람이 흐르고 차고 흰 구름이 넘친다 했습니다. 또 다락에 기대면 낮아지고 땅에 발을 딛고서 피리를 부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슴이 운다고 했던 건데요. 다락에 올라 피리를 부는 것과 내려와서 다락에 기대어 피리를 부는 것의 차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데요. 시인의 그 예민한 감수성이 아니면 찾아낼 수 없는 표현이겠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울리는 피리소리,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덩덕궁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검은고 독주곡 바닷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A Brightening Ocean,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검은고 독주곡 바다결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안현정이 새롭게 만난 바다를 노래한 음악입니다. 2017년에 있었던 안현정 작곡 발표회 독주곡의 향연에서 초연된 음악인데요. 당시 국립부산국악원의 단원으로 활동하던 박은하가 이 곡을 초연했습니다. 이해는 작곡가에게 대서양과 태평양이 새롭게 다가온 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바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안현정은 스승 이성천이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든 음악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이 곡은 스승 이성천의 바다를 오마주한 곡입니다. 곡은 전체의 사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다와 태양, 바다의 푸른빛, 파도, 그리고 바다의 소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 악장에 들어와서 제목이 되는데요. 1악장 태양의 여운, 2악장 푸른 노래, 3악장 파도 치는 언덕, 4악장 소라의 꿈, 이렇게 4악장 구성입니다. 각 악장마다 스승의 음악에 나타나는 선율을 녹아들게 했는데요. 제1악장 태양의 여운은 스승 이성천의 바다 1장에 태양의 눈 모티브가 녹아 있습니다. 제2악장 푸른 노래에서는 이성천의 바다 중에서 5장 저녁기도와 6장 달과 넝쿨의 꿈의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고요. 3악장 파도치는 언덕에는 이성천의 바다 4장 폭풍의 언덕 모티브가 보이고요. 4장 소라의 꿈에는 이성천의 바다 3장 소라의 노래 모티브가 들어있어서 이 곡은 스승 이성천의 가야금 독주곡 바다의 오마주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는데요. 이성천이 가야금으로 바다를 표현했다면 제자 안현정은 검은고로 바다 결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검은고 주법의 실험장이라 할 만큼 검은고의 여러 주법들을 고르게 들을 수 있는데요. 안현정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바닷결 듣겠습니다. 박은하의 검은고 독주로 전해드립니다.

안현정 작곡의 거문고 독주곡 바다 결, 1악장 태양의 여운, 2악장 푸른 노래, 3악장 파도 치는 언덕, 4악장 소라의 꿈 들으셨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의 거문고 연주자 박은하의 거문고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안현정의 스승인 이성천이 작곡한 가야금 독주곡 바다의 오마주라 할 수 있는데요. 평소 스승의 가야금곡 바다를 듣고 많은 감흥이 있었고요. 스승의 음악적 흔적을 자신의 곡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처럼 거문고 곡으로 만들었고요. 이 곡을 통해 바다의 결을 묘사하기 위한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실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7년에 있었던 안현정 작곡 발표회 독주곡의 향연에서 초연된 음악이었고요. 당시 국립부산국악원의 단원으로 활동하던 박은하가 거문고 초연을 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안현정 작곡의 A Brightening Ocean입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음악이 계속 이어지네요. 25현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를 위한 곡입니다. 작곡가는 이 곡을 쓸 때 바다, 달, 파도, 바람과 같은 자연을 연상하며 썼다고 합니다. 작곡가에게 자연이란 소재는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소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차원의 소재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자연이지만 그 자연은 그걸 표현하는 이에 따라 저마다 다른 빛깔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작곡가 안현정은 이를 네 악장으로 나누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제1악장 Moonlight, 제2악장 Song of Moon, 제3악장 Wave of Sea, 제4악장 Wind of Se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악장은 달과 관련된 거고요. 3, 4악장은 바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달과 바다의 노래인데요. 이를 25현 가야금과 플루트에 담았습니다. 작곡 노트에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악과 화려한 음색이 맑고 화사한 플루트의 음색과 만나 초현실적인 꿈과 아름다운 이상을 노래한다. 환하게 빛나던 바다의 물결과 빛깔을 이 순간 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바다의 물결과 빛깔이 어떻게 음악화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안현정 작곡의 A Brightening Ocean, 제1악장 Moonlight, 제2악장 Song of Moon, 제3악장 Wave of Sea, 제4악장 Wind of Sea 듣겠습니다. 이수은의 25현 가야금, 윤지원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현정 작곡의 25현 가야금과 플룻을 위한 A Brightening Ocean, 제1악장 Moonlight, 제2악장 Song of Moon, 제3악장 Wave of Sea, 제4악장 Wind of Sea 들으셨는데요. 이수은의 25현 가야금, 윤지원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다, 달, 파도, 바람과 같은 것의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환하게 빛나던 바다의 물결과 빛깔을 전하고 싶은 작곡자의 그 마음이 잘 전해지는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인데요. 안현정 작곡의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입니다. 제목 풀꽃의 노래는 바로 이혜인 수녀의 시 제목이기도 한데요. 작곡가 안현정이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원래 검은고와 타악을 위한 곡으로 작곡이 됐는데요. 이를 다시 시편 소화쟁을 위한 독주곡으로 재구성해서 완성했습니다. 원곡의 틀은 그대로 가져왔고요. 검은고 선율을 아쟁에 얹을 때 좀 더 아쟁에 적합한 표현을 찾아내고자 했던 거죠.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듣고 음악 이어듣겠습니다.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근은 소리를 듣지. 안현정 작곡의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듣겠습니다. 진민진의 소화쟁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안현정 작곡의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읽고 영감을 받아 만든 음악이었죠. 풀꽃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진민진의 시편 소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검은고와 타악을 위한 곡이었고요. 이를 다시 시편 소아쟁 독주곡으로 재구성한 음악입니다. 아쟁을 연주한 진민진은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안현정 작곡의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곡은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가 4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음악인데요. 당시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현정에게 곡을 위촉했고요.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힘 있는 판소리가 혼성 합창과 어우러지도록 했고요. 굿거리, 언몰이, 자진몰이와 같은 신명 있는 장단에 맞는 음악으로 흥을 더했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이화여대의 교가 가사를 취하고 박성환이 한국음악의 드높은 기상과 발전을 염원하는 내용의 노랫말을 접목해서 만든 것으로 썼는데요. 이 가사를 판소리와 혼성합창이 함께 부르도록 했습니다. 안현정 작곡의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감상하시겠습니다. 김경헌의 소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합창, 원영석이 지휘하는 이화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한 언덕 하얀 순수의 나라 기화학당이

최초의 여성 교육 요람이 우뚝선 대꽃 가득한 이화의 동산 이화학당다. 세월이 흘러 흘러 1974년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고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었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가

100년, 한 100년 또

안현정 작곡의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감상하셨는데요. 김경헌의 소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합창, 원영석이 지휘하는 이화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40주년 기념 연주회 때에 위촉 초연된

곡이었습니다. 소리를 한 김경헌은 2014년 당시에는 학부생이었는데요.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올해 3월에 독창 발표회 무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안현정 작곡의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듣겠습니다. 이 곡은 음악평론가 탁계석이 쓴 오래된 정원이란 시에서 느낀 감흥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탁계석의 시 오래된 정원은 바로 이즈음의 서정을 표현한 건데요. 오래된 정원을 걸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가 주는 서정에 많이 공감되시리라 봅니다. 이 곡은 작품 설명보다는 시를 먼저 감상하는 것이 곡의 감상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래된 정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돌담을 스쳐온 바람이런가 담장이 넝쿨 흔들던 바람아 세월 묵어 이끼 낀 석등 위에 깊은 산골 산새라도 쉬었다 가나 하얀 꽃 수연이 핀 오래된 정원에 달빛만이 저 홀로 걷는구나 어느 산자락을 스쳐온 바람이런가 앞마당 싸리문에 속삭이던 바람아 비록 옛 주인은 떠나갔어도 바람에 실려 반가운 소식이 올까나 하얀 꽃 수연이 핀 오래된 정원에 달빛만이 저 홀로 걷는구나. 탁계석 시 안현정 작곡의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듣겠습니다.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탁기석 시, 안현정 작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들으셨는데요.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탁기석의 시 오래된 정원을 읽고 감흥이 일어서 작곡된 음악입니다. 작곡가 안현정은 현재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작곡가 안현정의 곡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전통과 현대, 한국악기와 서양악기, 인성과 기악, 논리와 감성 같은 대립항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요소를 가져와서 음악적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작곡가라는 평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곁들여서 다양한 편성의 음악을 폭넓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오늘은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 검은고 독주곡 바닷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A Brightening Ocean,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과 함께 하셨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전통 음악이 될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과 함께하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갑등류 검고산조 준비했습니다. 한갑등 명인은 박석기 문화에서 줄풍류와 가곡반주 검고산조를 배우셨고요. 20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음악성이 뛰어난 분이라서 창극 반주도 잘하셨는데요. 여러 창극단에서도 반주자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풍성한 가락을 들을 수 있는 한갑등류 검고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김선옥의 검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갑등류 검고사한조 감상하셨는데요. 김선옥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경기 12작가의 하나 박물가 들려드립니다. 오늘 들으실 박물가는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음악인데요. 강효주의 소리, 김보경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가야금과 잡가의 어울림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경기 12작가의 하나 박물가 들으셨는데요. 강효주의 소리 김보경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흥보가 중에 골랐습니다. 첫째 박을 타서 돈과 쌀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가난에 시달렸던 흥보의 새로운 그런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죠.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시르르

배가

무복은 회.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다.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숙은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조상께를 갖다 놨네요. 흥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우리 한번 열어놔 봅시다. 아 이거 열었다가 좋은 건 나오면 좋지만은 굳은 건 나오면 어떡하나. 아 그래도 한번 열어봅시다. 흥보가 한 귀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떨어비어 놨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이 1만 9만냥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아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개를 들고 논한 뒤

백번지 뭘 오시래라.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서 돈과 쌀이 나오는 대목 감상하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수정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흥보가 박을 타면서 바랬던 것은 밥 한 통만 나오면 되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이었거든요. 박을 탔는데 나왔던 것, 바로 까만 괴가 나왔습니다. 그 까만 괴는 바로 돈과 쌀이 쏟아 부어도 또 가득 차고 부어도 또 가득 차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흥보가 이제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박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서 흥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박을 타는 장면 만날 수 있는 흥보가 중에 흥보 첫째 박 타는 대목이었죠. 돈과 쌀이 많이 나오는 부분 감상해 보셨습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이 6월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을 텐데요.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이니까요. 모처럼 휴식도 취하시고요. 또 바빠서 뒤로 미루어 두었던 산책, 취미 활동 혹은 뭐라도 좋아하시는 일도 하시고요. 또 가족과 단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박시의인! 해북한 초삼일이 다 못돼야 조석 분별하느라고 밖에 나와 찬물에 빨래하고 조석 분별하다가 상초에 총냉 들고 허초이 바람 들고 산후별증이 일어나서 시름상사갈런디 신봉사가 문우허야 약도 짓고 흙도 하고 점도 치고 경도 읽고 행천서 만거지루에도 죽길 얻은 병이여 인력으로 어쩔 거나. 그때여 곽씨 부인이 자기 앓는 병세를 가만히 생각해 본적 살지 못할 줄 짐작하고 봉사를 잡고 유언하는디 후유 한숨 길게 쉬고 가군들 손을 향

0: 주시오.
1: 문제부부 해로하여 평년동거를 러제했더니 천명진 예쁜 인가
0: Oh, dear.

보생어기가 죽었기에 남천봉 최원 부모 팔로 밥도 없고 반찬은

흥얼대여 춥지 않고 괴로운

상원무见 현륜단신 은퇴관군 바이없어서 지팡망대를 찾아 Hey!

기하노 문이기여 강

아, 반신봉 기를 물어 내부터 마풀로 찾으오 왕성 진봉아 진봉도면 누구 못지한 부담이다

이라구를 주어 아! 아! 아!

양식을 한 산면으로 두었더니 말 못다 먹고 내가 죽어가지.

신봉사는 부여 잡고 다시 한숨을 길게 쉬며 두루에 눈물에 눈까지 맺으니 한 마리의 몽봉 첩첩바람

한숨쉬어 부는 바람 삽사 피풍이

전선 시원되었구나. 혁강질 두시 반에 곽씨 부인 수임이 떨까?

찐부이로 이 세상 사람인 아니로다 그때여 신봉산을 눌러준 사람이라 아 여보 만나 사람이 알란다고 다 죽는가? 에 그런 말 하지 마소. 에? 내 약국에 가서 약지에 올 텐게 그리 하셔. 그러더니 신봉사 더듬더듬 약국을 찾아가서 박시민 형 난리 얘기를 하고 약을 지어서 집으로 더듬거리고 오더니 화로에 불펴가지고 약탕간 올려놓고 부채질 쏠쏠하고 약을 북포 수건으로 얼른 짜서 사기 대접이 파채 들고 들어가면서 아 여보 마누라 이 약을 좀 짜시죠. 이 약을 짜시면은 그냥 대번 배가 안 아프단 게 짜시란 말이오. 허우 부인을 이래 앉히려 하니 무서운 지경이 나는지라 사지를 만져보니 수주가 늘어지고 고멘트 찬 기운이 나니 그제서 신봉사가 곽세부인 죽은 줄 알고 미치는디.

양근성폰 적당하라. 박바닥 김미야 재미. 아이고요 봄마누라.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이제 가면 언제 와?

꽃도 졌다 핀 것만은 마루랑 한번 날려 어느 때나 오냐는.

하지 마라. 마누라, 대기가 집 달라고. 아이고 마누라. 누구 모친 못된 것 같다. 나 양동

동네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죽었는데 자소의 기집 추는 놈은 반미친 놈이라고 했네.

그제 아 그제서 동네 사람들이 아 박시부이 죽단 말이 웬 말이오? 아 그 해산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라고요? 그 큰일 났는디? 아 신봉사 천양반도 어쩌고 어린 강구에 쌓인 걸 어쩌고? 그때 동네 구장이 아마 김득수던 문양이지. 성난 때마다 여소의 사람들아, 우리가 그 박시부의 인심으로 생각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신봉사 천양반을 보든지 강보에 쌓인 어린 여식을 보든지 그저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백여호 동네에서 신봉사 안에 박시부인 장이나 치러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좋다 하고 여출 일고 하니 대호는 두 돈이고 소호는 한 돈 걷어갖고 초상을 치르는 뒤 불쌍한 박시부인 관관과 정의하여 소봉산 대트로의

그때요, 동네 가운데에 꼭 초상 만나면 이 오살님이 방울 살짝 갖다 감췄다가 지가 꼭 앞에서 요랑을 잡는다.

뜨거운 뜨거운 산이 풍마이로잘와와 여보 와라 고소한 놈아 너도 죽어 보면은 그길이요 나도 죽어놓으면은 그 길이다 우리가 여기 모두 다 이렇게 살지만은

팔도에서 상여꾼이 모여들었는디 박씨 부인이 행실도 얌전하고 인물도 이쁘단 말을 듣고 전라도에서 유명한 뭐지? 한 생여꾼이 달려들어 상여주체를 믿더니만은 일락서 사려는 해가 떨어지고 월출동령 달려돈다 원원원아 충청도 생여꾼이 나시는디 멋없는 놈 장단도 안 맞게 꼽힌다. 경계 생여꾼이야 나시는디만 경조로다가 생여를 미는디 이렇던데고 갈증이 그때의 신봉사는 강구의 쌓인 어린 여식을 귀도금이 이게 맡겨놓고 상도 체계에 매달려 아파지 뭐 자빠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자식. 어찌 그리 문정은가? 어찌 그리 야속한가? 갓난 자식 눈먼 장을 불과 염치에 떼어놓고 염나고 깨어 떼어놓고 그리 쉽게 가려는가? 그리 쉽게

일천지 월명은 니 어디 가서 쉬어 갈까? 부창무소 우리 전국 다 누워 쓰다 누워

상두꾼 하나가 앞채를 믿더니만 자진 상두가 얻어먹 간다.

0: 말 들어봐라. 행실도 얌전하던 확신 부인 죽었으니 신봉사 불쌍하고 어린 자식 가였구나. 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우여 신봉사가 주문을 지어 읽는디.
1: 제?
0: 신봉사는 애초에 맹인이 아니고 삼십 후에 맹인이 되어가지고 속에 식자가 넉넉하니

0: 주의장하로다. 상금용이 청막근이 잘한 것이 나누니요. 백양지의 원락근이 산적적방기뿐이 유치수의 유성하여. 무슨 말으로 소환 개누라 대답하랴. 주고 박전이나 만진복 고강고 없었어.
1: 좋지.
0: 어쩌면 금주장고. 아이고야 목마르라.
2: 삶도 첫 치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흔히들 골프라는 운동을 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8홀을 함께 돌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약속 시각에 잘 맞춰 여유 있게 도착하는지, 내 공만 보고 돌아서는지, 아니면 상대의 공이 어디 떨어졌는지도 함께 봐주는지, 또 실수가 나왔을 때 얼굴을 찌푸리는지 웃으며 다음 샷을 준비하는지, 그런 작은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론 골프가 누구나 즐기는 보편적인 운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매너, 예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과 멀지 않거든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마음, 내 일만 챙기지 않고 상대의 것도 함께 살피는 마음, 급하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함께 걸으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것들은요, 가족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또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양단병주 평농입니다. 양금의 안승훈, 단소의 홍종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양단 병주 평농이었습니다. 양금의 안승훈, 단소의 홍종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골프를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6시간의 회의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치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동하고 기다리고 식사하고 또 천천히 대화 나누는 시간까지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중요한 건 공을 얼마나 잘 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매너를 잘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읽게 된다고 하거든요. 함께 걷고 함께 기다리고 서로 신뢰가 쌓인 뒤에야 중요한 이야기도 오갈 수 있을 테니까요. 공은 잘 맞는 날도 있고 또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날도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웃음

걸으며 다음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비즈니스도 우정도 가족의 시간도 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도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일요일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가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합니다.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 속에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 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민요 합주 듣겠습니다. 연주의 한국민속음악연구회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경기민요 합주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한국 민속음악 연구회였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도 작가 흥타령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남도 작가는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전승되어 온 전문적인 소리 양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소리꾼의 기교와 깊은 표현력이 더해져 한층 짙은 감정을 전하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오늘 들을 흥타령은 제목만 들으면 왠지 어깨가 들썩이는 흥겨운 노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찬찬히 들어보면 그 흥이 단순한 즐거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래 속에 반복되는 흥이라는 소리는 때로는 한숨처럼 들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속마음을 달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노래에서 흥은 마냥 즐겁다는 뜻의 흥이라기보다 살면서 삼켜했던 마음, 말로 다 하지 못한 그리움과 서러움, 그리고 그럼에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한숨처럼 시작된 소리가 어느새 마음을 어루만지고 슬픔 속에서도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남도 소리 특유의 떠는 목, 꺾는 목, 눌러내는 소리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남도 작가 흥타령. 오늘은 약 24분의 긴 호흡으로 남도 작가 흥타령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소리에는 김수연, 박양덕, 안숙선입니다. 남도 소리의 깊은 결이 어떻게 마음에 닿는지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박양덕, 안숙선의 소리로 남도 작가 흥타령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 소리꾼들의 소리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사연 같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마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남도 작가 흥타령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경기제 국거리인데요. 연주의 최강일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 곡 경기째 국거리였습니다. 연주의 최강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2부로 건너갈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함께 하시고요.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 정보도 전합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노래의 강호중 외 여러분입니다.

전국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지역 공연 환경과 관련한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공연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체육시설과 다목적 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총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체육 다목적 시설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대중음악 공연은 많아졌지만 안정적으로 공연을 열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다목적 시설에서 공연이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음향이나 조명, 관람 환경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런 기존 시설을 공연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알맞게 고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까지 6개 권역에 각각 한 곳씩 선정됩니다. 1천석 이상의 체육 다목적 시설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이 신청할 수 있고요. 선정된 시설에는 최대 2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가변형 좌석과 흡음재, 무대 조명, 분장실, 안전시설 같은 공연 기반 시설을 국비로 확충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 개선이 끝난 뒤에는 유료 개관 공연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데요.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연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더 다양한 대중음악 공연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도 좋은 공연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꽃땡기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윤지윤 외 여러분입니다.

들으신 곡은 꽃땡기였습니다. 연주의 윤지윤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강관순의 구음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원 들으셨습니다. 구음의 강권순, 연주의 국립국악원 장자각단이었습니다. 잠시 후엔 일요일 코너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드리죠. 이번에는 계면시나위 풀어라 푸너리 들으실 텐데요. 남도와 경기 지역의 굿 음악에 나오는 장단을 다양하게 변주한 곡입니다. 아쟁과 대금, 가야금이 각기 다른 선율로 자유롭게 어울리며 신명을 자아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시원스럽게 흐르다가 넓은 호수로 찾아들듯 고요하게 마무리되는 작품인데요. 옛 명인들이 자연스럽게 펼쳐내던 즉흥 음악의 세계를 이 곡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연주의 수임당 가락타기, 지음 지웁니다.

계면 시나위 푸라라 푸널이었습니다. 연주의 수임당 가락타기, 지음 지우였습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엔 우리 시니어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름이 오면 집안에서 제일 바빠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입니다. 그런데요,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거나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죠. 아이고, 이 더위에 큰일 났네. 아유, 기사님은 언제 오신대?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에어컨이 조금 늦게 고쳐져도 카페에 가 있거나 회사에 가 있거나 밤에 다른 데서 잘 수도 있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어르신들은 냉방기기 고장이 곧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냉방, 냉장기기 피해를 막는 법, 그리고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차근차근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 켜보는 겁니다. 오늘 당장 에어컨을 20분 정도 작동해 보십시오. 찬바람은 제대로 나오는지, 실외기는 잘 돌아가는지, 또 물이 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문제가 부실 설치로 인해 일어납니다. 에어컨은 배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외기 위치가 좋지 않으면 냉방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증빙 자료입니다.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설치 기사와 주고받은 문자, 설치 직후 찍어둔 사진, 이런 것들이 내 권리를 지켜주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사님 가시고 나서 천천히 봐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에어컨을 곧바로 켜보신 다음 찬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배수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또 실외기 소음은 지나치지 않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상모 준비했는데요. 노래의 박승희입니다.

상모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박승희였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름철 냉방 냉장기기 소비자 피해주의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냉장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냉장고가 멈추면 음식물이 금방 상하죠. 이때도 고장 원인과 보상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하자인지 사용 중 관리 문제인지 정전이나 외부 요인인지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이상을 발견하면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표시가 이상한지 냉동실이 녹았는지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수리 접수 시간과 상담 내용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건을 참 오래 아껴 썼죠. 냉장고도 뭐 20년 이상 쓰고 에어컨도 고장 날 때까지 씁니다. 그 자체는 참 좋은 습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오래된 제품은 한여름 전에 한 번씩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어컨은 한여름 전에 미리 켜보셔야 합니다. 둘째, 구매할 때는 제품 가격만 보지 말고 설치비, 추가 비용, 하자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설치 과정에서는 장소, 방법, 비용을 기사님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설치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같은 거래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상담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여름 에어컨과 냉장고 미리 살피고 똑똑하게 챙기셔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음악은 소리놀이 1 더하기 1입니다. 연주의 신경호흡의 여러분입니다.

소리놀이 1 더하기 1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신경호흡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낯선 길 선택했는데요. 노래의 오정해입니다.

일요일에 함께했던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 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낯선 길이었습니다. 노래의 오정혜였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주변에 있는 가족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매너 잘 지키면서 여유롭게 네, 또 재충전 잘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주문 한번 외워볼까요?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프랑스어에 옥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조용히 평온하게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함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삶의 방식 중 하나로 불린다고요. 평온이 꼭 특별한 휴양지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는 시간,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아무도 재촉하지 않은 일요일 아침, 천천히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이런 순간들도 충분히 옥함일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이 늘 크고 특별한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아침은 마음도 몸도 느슨하게 풀어놓고 조용한 기쁨 하나쯤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낮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오스트리아 출신 첼로 연주자 김솔 다니엘, 그리고 한국 출신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 또 해금 연주하는 문세한별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소풍 함께 들어봤어요. 자, 앞서서 프랑스어 옥함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 나아가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시간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다 일요일 아침 옥함을 제대로 느끼시고 계시는지. 옥함이죠 뭐. 잠명정 없이 일어나도 괜찮고, 밥을 천천히 먹어도 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하루 뒤로 밀어놔도 되는 날이 바로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햇살이 가장 잘 드는 편안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옥함 하시다가 가십시오.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덩덕쿵 앱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역시 열려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곡과 사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크루징 투게더. 이 노래는 도시의 저녁 풍경과 참 잘 어울리는 연주곡입니다. 크루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감정들을 음악 속에 담고 있는 음악이고요. 이어드리는 온 더 달의 홈워크는 도시의 깊은 밤, 그런 게 또 느껴집니다. 도시의 밤을 걷는 듯한 서정과 몽환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크루징 투게더, 이어드리는 음악은 온 더 달의 홈워크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크루징 투게더에 이어서 온더달의 연주와 노래로 홈워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병창. 저희가 최근에 병창에 대해서 국악이 기가 막혀 화요일 코너에서 많이 얘기 나눴었는데요. 병창은 대체로 가야금 병창이 많고 거문고 병창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금이나 아쟁 같은 악기는 병창을 들어보기가, 마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죠. 해금 병창으로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듣습니다. 병창 레파토리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김유석 쌤이 알려주셨습니다. 판소리의 눈대목이나 아니면 판소리 부르기 전에 부르는 단가 혹은 창작곡이라고 했는데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첫 번째 판소리 눈대목인 거네요. 이 해금이란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 닮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소리를 하고 해금 연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어떤 순간은 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는 느낌,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동시에 연주될 때는 함께 부르는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신현석, 이봉근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해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듣습니다.

0: 그때여 이도령은 춘향을 그리다 못해 방자를 다리고 춘향집을 찾아가 장모를 졸라 백년 가약을 맺은 후에 사랑가로 논의난디.
1: 사랑.

0: 예, 준영아.
1: 예.
0: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지?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그리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놓아놓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사랑

신현석의 해금 연주, 이봉근의 북장단으로 해금 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도 밴드의 보컬리스트 서도 씨 솔로곡인데요. 얼마 전에 펼쳐졌던 싱어게인4에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이 이 탑7 공연 때 발표한 노래인데요. 안신혜가 작곡하고 권지윤이 편곡했고 당연히 서도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서도 씨 워낙 노래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섬세한 표현이 이 곡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랑이야 라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서도의 사랑이야 듣고 왔습니다. 힘든 순간 많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 가족이나 친구, 연인으로부터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이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따라 갈라요.
1: 아프지 말고 천천히 떠와요.
0: 그래도 내가 당신 만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사랑을 했어요.

고영렬과 국악이상 팀이 함께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극강을 건너지 마오 아시죠?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영감을 받아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렇게 새롭게 녹여냈다고 합니다. 상현 소리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했고 또 심청가의 판소리 대목 중에 곽씨 부인 상현 나가는 대목을 메시오

해서 떠나보내기 싫은 두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아, 그러고 보면 진짜 반려자와 이별하는 순간 얼마나 힘들까 싶긴 해요. 뭐 5, 6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빈자리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 그게 음악 속에 잘 담겨 있는 한국의 노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각회의 기차라는 노래인데요. 1917년 독일 프로이센 포로 수용소에서 녹음된 한인 포로의 아리랑, 그 아리랑의 영감을 받아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앨범 수록곡 중에 한 곡인데요. 기차 함께 들어보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정각회의 기차에 이어서 최지의 거꾸로 프로젝트 보컬은 김보림, 박정미 두 사람이 맡았습니다. 청춘 비나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춘들의 삶의 이야기와 고민을 이렇게 새롭게 구성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장단 DNA의 영신금굿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학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음원 전병훈의 잊힌 소리입니다. 이 잊힌 소리는 지금은 잊힌 유성기 속 옛소리를 복원한 음원입니다.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교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06년 한인호, 최홍매 명창의 소리부터 1930년대 신민요, 1970년대 경기 소리까지 현재는 들어보기 힘든 귀한 음원들을 다시 살려냈는데요. 노래뿐 아니라 당시의 반주 구성과 음악적 분위기까지 최대한 음원에 가깝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롭게 복원한 잊힌 소리 함께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트랙은 유산가 적벽가입니다. 1906년에 녹음되고 1907년에 제작된 한국 최초의 음반 속 소리 한인호, 최홍매 명창이 남긴 유산가와 적벽가를 복원한 노래인데요. 지금 전해지는 경기 작가와 선율의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빠르기와 장단의 매즘, 반주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 작가는 주로 장구 반주에 맞춰서 부르지만 당시 음반에는 피리와 해금 반주가 곁들여져 있어서 이번 음원에서도 당시 그 반주 형태를 그대로 되살려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경복궁 타령과 개타령입니다. 원곡은 1929년 박춘재와 문영수의 민요 재담입니다. 사람이 기차로 변해서 북한으로 가는 내용을 재담으로 익살스럽게 불어냈는데요. 재담 속의 목소리들이 예전 말투를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경복궁 타령을 부른 뒤에 익살스러운 재담이 이어지는데요. 두 남자 소리꾼의 주고받는 소리와 추임새가 아주아주 재밌습니다. 자, 유산가 적벽가 그리고 경복궁 타령 개타령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아니 보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1: 나 저기 평창 갔다가 평양까지 갔다 오는 길이요.
0: 평창 갔다 평양을?
1: 평창에서 올림픽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내 원어 없이 놀다가 서울행열차를 타야 하는데
0: 아 그렇지
1: 그때 그만 평양행열차를 잘못 탔네 그려.
0: 그 평양예술단이 부으로 돌아간 열차네 보구먼.
1: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알았네 그려.

0: 이렇게 한참을 울고 있으니까 내 어떻게든 집에 꼭 돌아가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만 그래.
1: 그래, 어떤 방법을 찾았나?
0: 그 방법은

0: 아니 이 사람아, 하던 얘긴 맞아야지.
1: 아 참 그래, 이 내 정신 좀 보게나.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하는 게는데 달리는 열차 안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0: 아 그렇지,
1: 그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변기 구멍이요, 하나는 세면대 구멍이 있어요.
0: 구멍? 구멍이 왜?
1: 아 참 이 사람 지금껏 뭘 들은 게야 구멍이 왜라니.
0: 아 그렇지,
1: 빠져나가야 하니까 그렇지.
0: 아
1: 큰 구멍 작은 구멍 내 어디로 나갔겠어?
0: 아 큰 구멍으로 나갔겠지.
1: 큰 구멍은 변기통이라 똥 묻으면 똥똑 올라서 못 나간다네.
0: 아 그럼 작은 구멍으로 나갔나?
1: 작은 구멍은 새끼 손톱도 안 들어가는 세면대 수첩 구멍인데 그리로 사람 몸뚱이가 어떻게 들어가나?
0: 아이 그럼 뭐 어디로 나갔다는 소리요?
1: 그냥 해본 소리요. 내 평소에 갈고 닦은 개헤엄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변기통 안으로 풍덩 하고 다이빙을 하는디.

0: 그렇게 한참을
1: 어푸
0: 워프 하면서 헤엄쳐 나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이더니 그리로 슝 하고 나가니 평양에 새그려.
2: 지금 변기통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더니 평양이었다는 거지.
0: 그렇지. 그런데 말이오, 요새 아무리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는 하여도 거 갑자기 변기에서 똥 뒤집어 쓰고 나오는 놈이 수상하지 않을 리가 있나. 내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하필 저 멀리서 총등북한 군인이 뚜벅뚜벅 재식 맞춰 걸어오는데 거 이런 젠장 눈이 딱 하고 마주쳤다네.
2: 아니 그래서 어떻겠나?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0: 내가 북한 말은 몰라도 또 서도 소리는 잘 알지. 서도 소리 한 자락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냅다 한절 불렀더니 아주 대스타 대접을 해주더만 그래.
2: 거참 신통하구만. 어떤 소리를 했나?
0: 그렇게 궁금하면은 자네가 장구를 그냥 잘 치는 것도 아니오 엄청나게 신명나게 멋들어지게 잘 치고 듣는 사람들이 손이 벌게지게 박수를 냅다 쳐주시면 제가 한 곡 올리겠습니다.

0: 이렇게 소리를 다 부르고 스타 대접을 받은 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황해도 제인마을 앞에서 곧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나더구만.
1: 개 짖는 소리가?
0: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는 거 개들만 짖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개 흉내를 내면서 짖는데 꼭 이렇게 짖는 것이었다.

아이가이! 아이, 저 개님께서 왜 저리 슬프게 짖으시는 거 하니? 저 양반이 만날 밤낮없이 장구를 쳐대니까는 또 저 장구 가죽이 개가죽입니다. 죽어서도 저리 두들겨 맞는다고 슬퍼서 저렇게 울지요. 또 이게 어디 맥갠고 허니? 저기 외딴 곳에 있는 산막집게인데 아 이놈의 개가 며칠 만에 사람을 한 명씩 보니까 참으로 반갑긴 한데 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짖어야 되니까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다 나오지도 않고 개구멍으로 앞발 두 개랑 조동아리만 쑥 내밀고 넙죽 엎드려 걱정하면서 짖는데 산막집 아주머니 아이가이 하고 하니까 이놈이 두 눈 딱 감고 걱정을 해가며 저리 짖지요.

이 개님들께서 왜 이리 짖으시는 거 허니? 유성기 반 속 옛 소리들이 반갑고 또 신명나서 저리 짖는구나.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전병훈의 잊힌 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곡 들려드렸는데요. 유산가 적벽가 그리고

꼭 옛소리부터 오늘날 전승되는 전통소리 또 창작소리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리꾼 전병문이 복원한 이친소리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볼 세 곡은 노들강변, 신개성 남봉가, 사발가입니다. 모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신민요고요. 권번 출신 가수 박부용이 부른 노래를 복원한 것입니다. 자, 먼저 곡 속에 노들강변부터 해보자면 만담과 재담에 능했던 연극인 신불출이 이 노랫말을 썼고 바이올린 연주에도 능했던 문호월이 곡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들은 서울 노량진 일대를 가리키는 거라고 하네요. 이어지는 신개성 남봉가는 민요 개성 남봉가를 선양악 반주, 그러니까 조선악기와 양악기를 함께 편성하는 것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전통소리와 국악기 반주 그리고 서양식 반주가 같은 듯 다르게 어우러지는 맛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발가 역시 민요 사발가를 선양악 반주로 연주한 곡이고요. 자, 오래된 음반을 바탕으로 복원하다 보니까 잡음도 좀 많고 악기 소리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시대 반주 구성을 참고하며 가장 비슷한 음색의 악기를 찾아서 복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들강변, 신개성 남봉가, 사발가 이어서 듣겠습니다.

새우먼 시리즈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새우먼 시리즈 음반 중에 하나 콕 집어가지고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함께 정주행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전병훈의 잊힌 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잊힌 소리들 찾아내서 들어볼 텐데요. 이어지는 노랫가락. 이 노랫가락은 당대 최고의 명창으로 손꼽히는 김난홍 명창의 소리를 복원한 곡입니다. 서양악기 반주가 더해졌지만 노래 자체는 노랫가락 본래의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고요. 특히 곡 중간에 서양 반주 위에 얹혀지는 대금가락이 아주 멋스럽게 들리는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전태용 명인의 청춘가 창부타령인데요. 이 전태용 명인은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창부타령으로 널리 알려진 소리꾼입니다. 생전 사석에서 녹음된 자료들을 모아 만든 유작 음반을 보면 창부타령뿐 아니라 청춘가, 사발가, 뱃노래에서도 전태용 명인만의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곡은 그 가운데 대금과 해금이 한 절씩 주고받으며 부르던 청춘가를 재현했고요. 이어지는 창부타령에서는 전태용 명인의 거침없는 소리와 장단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멋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전병훈의 목소리로 노래 가락, 청춘가, 창부타령까지 듣고 왔습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전병훈의 잊힌 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래된 유성기판에만 남아있던 희미한 소리들이 이렇게

0: 이렇게 또렷해졌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시간도 함께 되살아나는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잊힌 소리를 복원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병호 씨가 참 의미 있는 작업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새음원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전병훈 씨가 복원한 다른 음악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1927년에 소리를 복원한 개넋두리 이어서 선양악 범벅타령까지 두 곡 듣습니다.
1: 이게 뭔고 하니 개 얘기 같다.

0: 애구나 들어왔다.
1: 아 누구십니까?
0: 살아생전 갖고 사우영천 갖고
1: 아울소
0: 천하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장생불사를 헐 줄 알았더니 천명이 이뿐이든지
1: 아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0: 임형세를 허였는지 내가 네 할아버지다.
1: 아울소
0: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옥천당을 보량이면
1: 아 사진을
0: 사진

0: 대다리요.
1: 옳다. 일상 출입구멍이 개구멍이요.
0: 아울쏘.
1: 정월이라 대보름날이면 행맥이냐 물것 괜타고 그날은 누룽밥 한 술도 한이 주고 왼쪽을 굶기는구나.
0: 아 배고파 잘 갔어.
1: 진지 잡수는 밥상 보량이면 나는 5첩반상 7첩반상 몽땅 10상 종자상 8선상이다. 먼어도 너희 할아버지 잡수는 밥상은 노름꾼들이 아느니라. 골패 서른도 짝에 채소 같은 아, 나무 기용통이 밥상이요.
0: 아울소.
1: 일본 요리니 정요리니 조선 요리니 양요리니 진수 성찬 고량진미 용미봉 당이 담아넣어도 나는 보통으로 먹는 건 평생 소원이 누룽지요.
0: 아울소이다.
1: 아이 얘기 들으면 거 서럽지 않겠냐?
0: 아이
1: 너희 할머니가 또 들어왔다.
0: 아니가 들었고 댕겨놓은 그 할머니구나.
1: 다 서명어다. 원수의 자식은 여러 남매라. 노랭이, 흰둥이, 검둥이, 바둑이, 장돌뱅이, 호박개, 하루롱이, 다루롱이.
0: 아 그렇지.
1: 여러 남매를 박조가리에 남겨 담고 너희 여러 남매 기르느라 생일잔치집 겉목짐 갈비떼 신세도 많이 졌네.
0: 아울쏘이다.
1: 원통하고 서른지고 이내 신세 서른지고 1년 12달 과년은 13달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으니 요런 신세가 어디 있나.
0: 안녕히 가시오.
1: 아울쏘이다.

1년은 12달, 과년은 16달에 잠시도 변할 날이 없어. 1년 12달 더 잡으면 어느 때가 어느 때일러냐. 정월이

0: 이달 저 달을 다 보내니 이때는 어느 때냐. 2월 내 경칩 지내노니 왠가 찜생이 살아난다. 빈대이는 발섯을 물고 파리는 털끝마다 꿰어들 적에 날은 더운데 몸으론 벗지 못하고 온유월 삼복 중에 잠을 자면은 꿈에 호랭이만 불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승상댁 십리골 친구들이 삽가중 후려들고 대면서 쫓을 적에 행기를 나가면은 반찬가게 종파가 무섭고
1: 안 그러갔어
0: 집안에 들어오면 장독대 된장이 무섭고
1: 그렇고 말고요
0: 우리 주인님이 몇 해 기르던 공 없이 단돈양의 부관에서 서른양에 다 팔아먹었네
1: 너무 싸게 팔았어
0: 이내 몸 죽어질 적에 내 죽어도 가다는 허지
1: 아울 수이다
0: 올개미를 버쩍 주면 주석구리 귀뒤에가 붙으니 금관자또의 품 가선대부에서 돌아갔네
1: 사유영광은 지냈어?
0: 이내 몸 죽어지니 너희 여러 남매 종신하나 왔다
1: 아울쏘
0: 첫째 자식 둘째 자식은 염색감마 들어간다길래
1: 아울쏘이다
0: 본전이나 싸전이나 부친전으로 간 줄 알았더니
1: 아울쏘

전병훈의 목소리로 개넋두리, 선양악, 범벅타령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해드린 햇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0: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저건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맹자와 그 제자 공손추가 부동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후연지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손추는 후연지기가 뭔지 묻습니다. 후연지기는 내면의 의로움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들어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후연지기에 싹이 될 만한 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해서 그것이 자라나면 내면의 의로움으로 쌓이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 했는데요. 의로움이 쌓여서 스스로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기계가 바로 후연지기라고 설명합니다. 후연지기는 거짓으로 가장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도 없는 내면에서